그게 동절리스 그거 내가 니가 찍라 찍지. 아, 나무 난 죽지 그거 그거라. 어, 말기 찍지나 어, 똑바. 니가 찍나 동절. 늦지 타버렸는 간도 정크래 그거는. 아, 간도 정크래. 간도 정크 이노 그 찍지나 나 알기사 그 동래다스. 아, 즉후 다음 찍은 거라. 아무 찍지 지고 그거나 쓰지 정지 또 이치 장스. 나 알기사 그 똑바 동래티 무대 찍지나 찍지 그 아무 지고 그거나 장조 그럼 어쩌고 그지 장조에나 치는 그지 자 어쨌든 누구 치모래 했으나 새로래 이제 새르지 장리스 센선 같이네 치르나 누 아 누구 너무 누구 그럼 온다 치고 그지 아 누구 그럼 온다 치켜서 대 또도 가게다 치나 강라 치러 그거다나 말기 기 똑바라 치고 그지 아 말기 그 동절 때 라가다 치르나 담보이니 치나 니브르 칠다 그지 뜸에 그 기기지 무드가 아리그르 계계를 세고는데 치르드나 림보치즈 그냥아리 림보치 치르드나 칸도 가루이네 너 뭐지리 아 머젤라 치르드나 가키타앙 센드리 어 니가 치르드나 칸도 가루젠 거스 림보치 계계르 치르드나 니가 다음치 그 치르드나 가니긴데 치르드나 지오 거스 아 니가 다음치 지오 거스 니긴데 치르드나 가루이네 치르드나 지오 거스 가루 지오노 따다 치르드나 아 칸도 정크 그 치르드나 동레 그 나가나스 아 단 니가 치오노 니라가 지오노 그 정크다 치르드나 다 크소님 땅에 대한 것 거르르르 치르드나 다 아니 크소부에 치르드나 어르르르 따고 그것 따고로 메체크 치르드나 걸고 지어요 드고가 디게 슈나 드지레 디게 슈나 시도 그즈나 걸고 메치 그거지 아 디게 치르드나 마나나 아르무 치르고 그즈나 다 와크 메치 타섬 말고니 너무 위치나 아르무 그거 다 걸고식 치크 바타브라 그게 걸고식 치크 바타비 치르드나 메치인데 다 치르드나 가남브르 거유고니 너무 지적했어. 뜨 거우 담제 그 얼라잉이라. 거우 담제 그 얼라잉이라다. 가남버창. 마라 치르나 가나레 오거스 군노데. 아, 그치 너나 치르나 와그 마르게티 똑바오그. 똑바티 똑바 치르나 장두그 아르무치 오그. 장두그 르무테 치르나 가니기 치무즈 치 오거스나 게케르 칸도 가루 쟁게 치르나 치 오거스. 디 슈트나 치르나 메시티 하슨 바르군노 너무 거르무치 오거스. 뜨 따비 치르나 동레테 다세지르. 거우 담제 그 치르나 알랑운드나 뜨고거스지. 니근첸츠그네 테블릉 조르이 쳔쿠르 쇼히 로드네 그남따지글라 테와메 진뎀바진데 쳔르 쫌즈구가 다 동레 뜨무다 뜨무와 근 직서롱와 아 그지 쳔화 뜨무즈레스 뜨무 어지 쳔히스 아 동르르 디노나 쳔고거즈나 니근첸지 쳔고거스 니근첸은 다무라 다무고 쳔 다음지다 쳔르즈나 아 그게 디노나 쳔고거스 디노나 쳔고노 뜨 다음지거스 다무 다음지거 쳔르즈나 테블릉 조르이 쳔쿠르 다치나 호우그 치르드나 나오가 어 호우근 다타다 치르드나 아비지 그 초만들라 아자르다 치르드나 다스동고가 태능조리 튕쿨그 흐나 담비스 호우그 치르드나 솔무그 흐센들라 아테니 슈히 제이트가 담비 적티스 어 공초치나 로슈크던 담바 춘 다브치가 이렇게 치르레스 추와가는 게 슈하니라 테니 치르드나 남칼란 유튜브 너무그 치르나 적화 강화던가 되나스 공초라치나 초리맘맘 치르드나 로요스 난 다가 하는 선나 치르드나 얼주 배우까 주게 지나올까 대누 정그 아 그 호우게 치나 태릉 조리 정쿨인데 다 치르드나 코라 치르드나 흑슈화 쟁그 아 드그니 쟁긴지 이나다 치르드나 그루등 담비 흑슈화 쟁그 치르드나 득붕에 줘서 이제 니가 첸 나무고 총에 줘 아 남 샤진데스 아 나치 샤진데 치르드나 남칸데 치르드나 와그 토메데 주칼라 치르드나 흑티와메스 아 데다 치르드나 제치와 그 똑같이는 정고는 말에 섬니시그라 치르드나 정고는 말에 공출하치드나 섬니지엄에 비고니 크샤치진 남칼하치르드나 아 남칸데 치르드나 체지 치르드나 크쵸템니 남칼하치르드나 요주인데다 치르드나 와까 아 게메드 섬니지그라메 도카치그라메드다 크치시가 치르드나 렘바진데 렌드리 이주셰다 치나 총르스톰지 단 다비 치르드나 겐그 동리끄노네 야라 거덩고케드네데 안다 탐치게 치르드나 안 시안데 치르드나 남칼하치르드나 프르톰나 공출하치르드나 프르트바스 다 치르드나 코 동레인 되는 거 치르드나 지금 땅에 치르지 안다 안다 득사게 치르드나 동레인 되는 거 마음 죽으시 호우 치 치르드나 그 태블롱 거 치르드나 그 저러 안 득서 엄레다 공출 어떻게 이기트라 되지 아다 그 너무 치르드나 그 이라 아니엔 바당 된 거지 아 그다기 토가 치르드나 그 나무 담체도 치르드나 종교 나올 거 지금 나 텐데 아실지는 조금이 총마다로스 조힝아리 흑진 찍다라 멤바니에터 온비 츠고라 가랑 돈실 그르츠는 잘 되요가 어 지진데 치르나 야암치고 마암치고가 집집 그 치르나 아 집집 총마 그 치르나 달만디 그 총마라로스 위저 그 저크 달만디 그 치르나 총마 그 야암치고 마암치고 총만들라

chiris na gangir chyo pari. Tu gangir chyo na ta vji thayn dangdara. O, vji ga vjish kinda chiris na thayn chayr songayz. Yam chukhu tarma ga chiris na mam chukhu chungma la chiris na gangir chyo kukud. Ta vji gangir thayn bari, vji gangir dongwa ri. Vji gangir dongwa tiga chiris na gangir uroviz, chukhi nga ron digas. Ta chiris na kuwa ka dandam hai na chiris na hanji, tamu gu chiris na kanchak ka nga ron digas. Dhan digas. Khtin chi dha la man ba nyatir. Tun chi dayang chi kong rei tsan dhigdaa ra. O dhigdaa dhigo chiri dhina gdaa dhuzo ra khsi chi nan tong rei. Dhamu go chiri dhina gdaa chiri dhina arshiang ngang wa rei. Tu tawi gdaa chenpo dhigo chiri dhina ombi tsukla dayang tong shes. Gdaa matiwi omba oka, omba go tsuk tam chila zo ra chiri dhina gdaa yang dhita tukus. Omba go nawa layang chiri dhina gdaa yang dhita chiri dhina hara khtun tukus. Dhamu go khtun tupi chiri dhina da daa tang chiri dhina gzi tang chiri tang chiri dhina nungla sukhi chiri dhina. Tsuhencha, rithun. Dita chiridna namki rgunga chiridna charidaw kuz. Hou tsukka chiridna waka namka rgunga chiridna charaw kuz. Mershji htunga dawa chigbis. Rechim bartangs, rechim juyendas. Chichitangna kana yasuk nonon yuushon tantun suki shukun gingangs. Da chiridna mershji htunga dawa chiridna namka la chukwa jinta. Da tsuhencha ka shi chik gangang uka tazna. Rechim kuz. Rechim da chiridna waka ul lana namay kukuz. Umbar kukuz lakana. Ti ma tsaka chiridna rachir juyandis gu no, rachir chong chong, chi chong chong tamuyong chiridna mangas. Ti ma tsaka chiridna da chachir, tani wana chiridna gana ya pangdong ra, donghar hanchi gu, pangdong. Di tabu tuancha ga xichig tamchi da chiridna gajang gu malwa na da, gayungu ga namka dana da, long long long ra xing xing xing ni chiridna panchina gayungu gus. Ti ma tsaka chiridna paru pi chiridna tsila pangwa dang, Tsuro pi chirna paru la jay pi chirna gada agita tam tam tam yinay chirna chik-chika chirna qsigi. Chik-chika khukhi chirsang wada chirna shukhkin gansi. Ta gachu gada chirna tsuancha gwa ka rjigri yiku nugu tak-takhra tam tam gwa chirna gada andi gada qshukh-shukhsi chirna chabidaw gus. Ta karga gayngu gwa chirna wa ka tsuancha gwa niwa nda chirna gwa andri. Tane uchi ya nyang gajanshi. Margit tukhwaa si kunu kene maa ka margit tukhwaa sirchi tangri htu ii che chang si kuka kaya warta yon tena nga jwe pi jenri. Ta kaya tige kuh kaamu jarton maa shtuk chari dina chuk jula chang maa ika karki. Tani aluk chi yuwa si kunu kaya warta. Kiki riyya mgit gharigri aluk chi yuwa si kuka tang inzin ka jenri ki. Armozga chari dina waa ka ani gharigri ki chira chana kchi qayuji inda muga chari dina kaya yon maa ra tang inzin ka jenri. Tani alayi ngula nambar chang si gunu yuanday naan juwe pi jenja. Tani maro wana chiri dina semir raftuk ka jen wukum. Semir raftuk ka jen wukum. Nikantan tsukhuna taylong joru yi chankur shukhi qiru dina qanam ta jigila qtiwa mechi dhenba jinta chungur sum si gunu. Kaya na chiri dina raftuk ka jen gana semir raftuk ka jenja. Dhenba jinta chungur sum si gunu kaya ngay pi khuiri. Tani wana vijijil chungmi chukma laro wati wuka kaya chiri dina Zhijil chungmi chungmaa tazi zhijik chiridna zhijik shungni ina dharmaa gizh gsangu gunar chandani yungi isi maa kwa zi. Chungmi chungmaa tazi chiridna chungmaa ki chiridna chungmaa gizh gsangu gwaetan zi. Waraga tigda maadi zi. Maadi na chiridna maadi gizh gchanchi jenri. Chukhi ngari yashtin ki daala maanbaa nyehtari zi uka. Kengi chiridna maanbaa htari zi gunu ki chiridna chungwa sayshi gadaari. Tena chiridna kargi hui jengi nani yungi yu khiri. Ombi tsukla la sukha chiridna ta kharshigu kutawindu pi chiridna nzidi yuandan la jari jenji. Jiva, kumha jiva chiridna ta arigra shawara chiridna yuandan la jari jenji. Khunuka shuu chiridna nyamdenga jenga nani chiridna tkhichi nyam, nda tang chiridna njigrunga nyam, nda niga chiridna rigmari. Tane uchi niwa ginanga chungwa niwa shi, khuu namchi ngansir tayamba ziwala. Arigitanga jesilla thari sumbaris, adatibu kiwa huawi tsukuzi. Ndiwa taabir htun chanda yabiz. Salan jarishin nivir tsumiz. Darwa taar tun na yarig shiz. Zungshin zungshin anyan baadangz. Jiji khan khan chum chum shiz. Chigin zgdin soja jinz. Yalil tsukun ngakir jiz. Chimil meilong abjin tan bariz. Angaji tigba jiwa jiz. Serdin maala sangtur shiz. Arab ta tsunam ngakhtin jiz. Qadarman riwi gdung tangniz. Хоо ит шихвайс гадунга тапи пхдувчис намкин икнаревавжинд содин наашиг жобайс лала лайн денсер пенс гаши гадунги сэмнилмес ранни сухи чирта борусигун кенд де донби кван никис хичугка
네가 너네 수우치르진나 호우 담치 그 치르진나 세셰군을 아 가영우 그 치르진나 탑군우 뜻 담치 그 호우 아 담치 그 난 센데 치모레 되드나 아리기탄 아제슬지우까 아리기나 치르진나 아 루케니리 아 루케니 치르진나 전부 응아던 치르진나 중앙아가 아다 친데 조수 능든 이나 치르진나 아리기니 치왕아리 다 냥거던 원주던 데그르던 치르진나 가르치 데브주르나 아리기니 중앙아리 뜻다비 치나 루크에니 땅즈지네 아제세나 치나 제세 트크체레지오카 아영징이요 아브덴 땅 카르치 차시 그 로미시 트크 조브제 졸라 토카슴체 돈비 치나 트크체레지리 어 루크에니 땅 아제실 트크체레지 그니 탐체라 치레즈나 아정아 타르르 손브르르 치레즈나 정오크스 데누 정거 치레즈나 가도운데 치르던 좀비 탑라 흔데 키와 아 배우는 지 그아영 치레즈나 아 화등 뜻이 다임바 너무고 치르나 호우고 초 담질 아이고 네 세지레 아다다 파르 찌그다다 그 치르나 천차그 아 동시 다른 게 뜻을 얻지 다죠 천차그 치르나 누구르 젠트 치르나 다른 게 뜻을 얻지 다죠 다시 코레 치르나 흐신을 뜨게 치르나 누구 누구 치르나 아 너무고 안슬 동고 그라스 다블 던장 원장 치르나 크게 앙이스 치르나 누구네 말이지 아 누구네 말이지 네가 시코레 온거 치르나 천차 로우다 치르나 천차 듣고 그지 시코롱 외치나 고르지가 온다 했었나 어려게 있고 그지 또 아니 숨이 타베는 말도 아 응이스 했었나 와그 바로 보나 뜨게 했었나 로그는 말했지 허카스 했었나 그쵸 와그 산절이 와그 말아 냐 냐군이 타네 아 너무 그자다 뭐 했었나 산절이 했었나 와그 아 냐군이 그 타네 했었나 아 너무 그 남지로 동고 그라스 대요 했었나 와그 통체처럼 말아 냐는 말했지 아 이 잠치 고르지가 했었나 와그 얼당 용이 했었나 로우트라 했었나 아 그게 총기 치르는 얻고 그 나로 하터르튼 아야르 크시스고가 이건 가이 치르는 너 그 흐치기 치르는 너 그 다 달고는 그 타네 아 린 달고 그래라스 너 지금은 말이지 그게 치르는 게르고 샤와 나스고 그러운데 치르나 세트를 꺼내지 아 다 치르는 리 홍운데 탐치 치르는 달이 아 루하 이거 그마데 아 띠고 그래 뜻 탐치 지금은 말이지 아 근데 치르는 너 그 러울아 치르는 고크르통 그네레스 어중심 어중심 그냥 받은 거가 거자 탐치 치르즈나 와그 다 어중구중구스 아 드 팜브르 잡던 게너지 게 팜브르 잡던 치르는 데지 아 특히 치르즈나 치르 치르니 어중어 치르나 더 거를 니어는 냠바 다 답시고 어다 멍수대 치르즈나 와그 특 지니라 지니 치르즈나 땡고게스 다 치르즈나 카노니 호우드 탐치 치르나 카노니 능치 다 와르고 거즈나 다 기게지 아 특식이 비지만은 하고 하하 장고 촘촘 장고 안 듣다고 아 가잔데 치르나 아저고 거지 끊려 듣고 거지나 소르나 치르나 치고 거지 슈보는 거 치르스마 치르나 아 특가 진든 과당 뎀비 소거 반드니 다 치르나 아 소차고 누구 거다 안 듣 치르나 진고 거지 아 능근데 치르나 지지도 헝헝도 촘촘나 소거 치르나 그다 듣고 듣고 거지 어 뜻 다음 제 치르나 그 특진데 와 그 공초는 거 치르스마 소거 반나 치르나 치고 말은 바꾸는 거지. 치용군은 그 서울했더니 다치는 화자 적분데 와 그 로고 거지. 야를 뜨니까 야를서 군은 치는 전차 그냥이 아 고청 그냥이 전차 담지스 아 전차 그 속도 담지 치르든나 응급지스 점은 미농진든 말이스 응우 가루 치르나 점은 매피 미농진든다 얼란란란 치르든나 이거 거지. 아 다치르든나 뭐그 흩다위 무조바 너무지레스. 안그치 특화지와이 세든 말아 성토르시스고가 다치르나 리 린데 치르드나 다 하라테 아 로우등 치르드나 탑수이 치르송다 안우치 그 치르드나 강송스 안우치 그 특반디 그 그즈마다 탐치다 사토르송이지 세든 마이나 사지라 어 사지 전부 그 치르드나 게라 다치르나 흐성토르고 아 흐성하고는 아무레스 흐성치야라 치르드나 쵸가 어 뜨그타네다 치르드나 리그 응친 리그 응친 바꾸노 니그 치르드나 그즈그만데 가게다 치르드나 사지 쳔보 치르드나 상토르 꾸는 라모레 지군 아랍트 존함 요가 다 하지그바 리우 촌보 니 탐제스 다 하라트라 지기 쳔스모다 응그그 쳔스모 아 응그그 다 치르드나 사 사나 치르드나 레노고니 치르드나 사와 그 마라 로게다우크스 살란데스 드니 치르드나 와크 아 다르마 치르드나 하라티니 아 다 티노나 치르드나 영우나 정마 호우인빙이와 메가 디노나야 치나 직후를 가크로지라 어 직후를 이렇게 치르드나 하란 루구 누구 치르드나 가동동하시 호우 치르드나 치라와 그 거이뜻이기 아 치라 용구 누구 치르드나 가동아니가 치르드나 겹치가 키스모이스 겹치가 키스모다 치르드나 다시 가동 누구가라 늦다 하고 치나 그라치고 그스

푸드 끝이 나가자 첨부인데 가게다 남카 그 니끈 과연 끝이 나 무운데라 끝이 나다 혹시 끝이 나와 그 그래 그토리 진난 요구는 다 버렸어 어 소대네 너무 치기 치르다 죽어라 아 너무 치기 치르다 죽은데 다음 치기 치르다 컨트롤 안 그렇게 치르다 가나 시근데 다 치르다 나와 그 그런 아이 있지 시경 먹고 시경 쟁우 뛰기 치르다 크게 말 말라 치르다 그러고 이렇게 가서 못 당해 그러고 이렇게 가서 못 치르다 못다 다 어디 그래도 해해 네 치르다 나 다 하나 치르다 나 한 당 쓰지 한 당 치르다 가정 가는 거 치르다 나와 그 한국에 또 다음 치 치르다 나 사 다음 치 그 된사 와 그 야라 남키 걸고 왔다 야라 한 거죠 그 너무 치 치르다 치르다 치르다 나 아 그러고 치르다 가나 크가 치르다 트라트르다 나 근데 야라 걸정에 남카도 와 그 한 거죠 그 아 남카 치르다 사 근든 사 남카 치르다 한 당 쓰지 되게 치르다 나서 꾸느라 오케이 호응 가시 치르다 다 바로 그 거로 때 치르다 혹시 아 컨트롤은 실등은 누가 그런 거다 치르다 최심한 조주고 샘샘 그냥 와오까 샘 그냥 와가 미트 후다 치르다 다르다니니 치르다 아는 게 있어 가지고 싶다 보고 있어 땅 왔다 쇼하던 것도 와 그 그런 게 컨트롤 와가 매나치나 컨트롤 메시지 띠기다 치르다 다 그거 와 그 뉴 다음 주에 와 그 특근 주고네 아 너무 그 치르다 안 쓰지 다 영어 그 치르다 ni tsu khou tam chik chir zin ni tsu ko pa ri de deni u chi nyeng ge jian xi deni kong wa tong wu da chir zin ni wa ni ga yuan de ran jin ju bi jian zhe deni sim ba ji wa ngao an de chir zin na duan jin ko bi jian ge nang ni chir zin na ge wi li jian ji duan jin ko bi jian zhe ni wa de chir zin na nyam den ge jian ge nang ni hua bi nyam jin yang chir zin na zhe yu ge zhe zhe kuai na xia wa ran jin ju bi jian zhe dambara jepae na chizna yuanden da shawa rang jin jo pa dala chizna nyamden ge jeng ge ngin ge rung ge nyam de ge agora jani ga chizna chi hui re jisi khara jini wa ni ga chizna semel ra to ge jen ji kanga jisim ba chizna ari ra shawa rang jin jo bi jen ni ga re ma re ju ji ju nga jiri ge ndis bu chizna shawa rang jin jo bi jen ji jibden bae na ngi bi hui re hulu kan de chizna khwa dang ᱛᱷᱤᱠᱷᱤ ᱠᱤᱪᱷᱤᱨᱫᱱᱟ ᱧᱟᱢ ᱧᱟᱢ ᱜᱮᱭᱟ ᱪᱷᱤᱱᱟ ᱴᱤᱭᱚ ᱠᱮᱥᱮ ᱡᱤᱱ ᱛᱟᱱᱤ ᱠᱚᱢᱟ ᱪᱚᱵᱡᱤ ᱯᱟᱨᱟ ᱪᱷᱤᱱᱟ ᱪᱤᱨᱜᱚ ᱟᱱᱫ ᱪᱷᱤᱱᱟ ᱥᱮᱢᱫᱤᱱ ᱨᱟᱯ ᱛᱚ ᱠᱚᱡᱮᱱ ᱡᱤ ᱱᱤᱠᱷᱟ ᱛᱟᱢᱵᱟᱨᱟ ᱱᱤᱠᱷᱟ ᱥᱤᱜᱪᱤ ᱜᱮᱱᱫ ᱱᱤᱭᱟ ᱪᱷᱤᱱᱟ ᱛᱷᱤᱠᱷᱤ ᱪᱤ ᱧᱟᱢ ᱧᱟᱢ ᱡᱤ ᱛᱟᱱᱤ ᱢᱤᱥᱮ ᱠᱮ ᱪᱷᱤᱨᱫᱱᱟ ᱟᱫᱟᱝᱥᱢ ᱟᱱᱤᱭᱟ ᱜᱮ ᱢᱤᱜ ᱥᱤᱜ ᱥᱤᱠᱚᱭ ᱛᱟᱝ ᱡᱤᱜᱟ ᱛᱤᱱᱟ ᱪᱚᱝᱜ ᱟᱥᱜ ᱡᱮᱱ ᱱᱟᱝ ᱟᱱᱫᱤ ᱜᱮᱛ ᱡᱤᱨ ᱛᱟᱠᱷᱨ ᱜᱮ ᱡᱮᱱ ᱥᱤ ᱛᱷᱤᱠ ᱛᱟᱝ ᱤᱡᱚᱱᱟ ᱛᱚ ᱢᱩᱡᱨᱮ ᱛᱟᱱᱤ ᱩᱪᱷᱮ ᱟᱱᱤᱭᱟ ᱥᱤ ᱟ ᱥᱢᱵᱩ ᱜᱮ ᱡᱤᱣ ᱠᱢᱵᱤ ᱥᱞᱫ ᱛᱤ ᱩᱪᱷᱮ ᱠᱷᱟᱭᱤ ᱛᱟᱡ ᱜᱚᱞᱟ ᱱᱤᱜᱤ ᱱᱚᱱᱟᱭᱚ ᱪᱷᱚᱝ ᱪᱷᱚᱝ ᱜᱟᱱ ᱱᱤᱭᱩᱠ ᱛᱟᱱᱤ ᱦᱟᱱᱩ ᱢᱟᱱᱛᱟ ᱜᱮ ᱪᱷᱤᱨᱤᱡᱱᱟ ᱡᱚᱣ ᱨᱟᱢᱟᱱᱟᱞᱟ ᱪᱷᱤᱨᱤᱡᱱᱟ ᱠᱮᱝᱜ ᱛᱟᱝᱜᱩ ᱪᱮᱛᱚᱱᱟ ᱛᱟ ᱥᱢᱵᱩ ᱜᱮ ᱡᱤᱣ ᱠᱮ ᱠᱷᱤᱱᱡᱩ ᱱᱮᱨᱮ ᱛᱤᱡᱤ ᱚᱱᱟ ᱪᱷᱮ ᱪᱷᱤᱨᱤᱡᱱᱟ ᱭᱟᱵ ᱠᱮ ᱪᱷᱤᱨᱱᱟ ᱭᱟᱝ ᱪᱤᱱ ᱢᱟ ᱦᱟᱢᱩ ᱭᱟᱝ ᱪᱤᱱ ᱢᱟ ᱪᱤᱞᱟ ᱠᱤ ᱫᱮ ᱛᱟᱝ ᱨᱤᱱ ᱪᱤᱞᱟ ᱛᱟᱝᱜᱩ ᱢᱟ ᱪᱤ ᱪᱤ ᱵᱟᱨᱛᱟ ᱢᱟᱪᱷᱮ ᱛᱤᱡᱢᱩ ᱜᱮ ᱪᱷᱟᱢᱮ ᱯᱮᱝ ᱤᱴᱩᱠ ᱛᱚᱢᱩ ᱞᱤᱠᱥᱤᱱ ᱚᱱᱮᱨᱟ ᱛᱤᱱᱩ ᱪᱚᱝ ᱜᱮᱛᱟ ᱪᱷᱤ ᱠᱮᱝᱜ ᱛᱟᱝᱜᱩ ᱪᱷᱚᱞᱟ ᱛᱚᱱᱮ ᱫᱮ ᱪᱷᱤᱨᱤᱡᱱᱟ ᱛᱟ ᱠᱮ ᱠᱷᱤᱱᱡᱩ ᱱᱮᱨᱮ ᱡᱤ ᱡᱚᱣ ᱨᱟᱢᱟᱱᱟᱞᱟ ᱛᱟᱢ ᱛᱮ ᱫᱟᱭᱢᱟ ᱟᱹᱱᱤᱣᱟᱱᱟ ᱪᱷᱤᱨᱤᱡᱱᱟ ᱨᱟᱢᱟᱱᱟ ᱜᱮ ᱫᱟᱛ ᱠᱟᱜᱤ ᱪᱷᱤᱨᱤᱡᱱᱟ ᱥᱢᱵᱩ ᱜᱮ ᱡᱤᱣ ᱥᱮᱞᱮ ᱠᱷᱤᱜᱟ ᱱᱟᱢᱥᱤ ᱪᱷᱤᱨᱤᱡᱱᱟ ᱛᱷᱩᱨᱮ ᱪᱮᱣᱟ ᱛᱤ ᱥᱩᱨ ᱛᱷᱨᱮ ᱪᱷᱤᱨᱤᱡᱱᱟ ᱠᱚ ᱞᱤᱞᱟ ᱪᱷᱤᱱᱫᱤ ᱜᱮ ᱪᱷᱤᱱ ᱚᱢᱟ ᱜᱮ ᱞᱤᱱᱫᱞᱟ ᱫᱚ ᱛᱷᱩᱢᱮ ᱯᱤᱪᱷᱟ ᱛᱟᱭᱢ ᱵᱟᱱᱫᱟ ᱢᱩᱫᱩ ᱜᱮ ᱛᱚᱱᱥᱮᱱ ᱫᱚ ᱢᱩᱫᱩ ᱠᱚ ᱛᱤ ᱱᱤᱝ ᱜᱮ ᱛᱚᱱᱚᱭᱱᱟ ᱪᱷᱤᱨᱤᱡᱱᱟ ᱦᱟᱱ ᱢᱟᱱᱛᱟ ᱜᱮ ᱛᱟᱝᱜᱩ ᱪᱮᱱᱟ ᱥᱢᱵᱩ ᱜᱮ ᱡᱤᱣ ᱠᱷᱤᱡᱨᱮ ᱛᱤᱡᱤᱣᱟ ᱠᱚ ᱛᱟᱢᱫ ᱡᱚ ᱨᱟᱢᱟᱱᱟᱞᱟ ᱱᱮ ᱯᱤᱪᱷᱟ ᱨᱤᱱ ᱠᱟᱱᱥᱮ ᱨᱚᱝ ᱜᱮ ᱯᱷᱟᱭ ᱤᱴᱤᱥ ᱠᱚᱢᱵᱟᱥ ᱟᱢᱟᱨᱥᱨ ᱪᱮᱱ ᱜᱟᱝᱜᱤᱥ ᱡᱩᱜᱩᱱᱫᱤ ᱜᱚᱴᱞ ᱨᱟᱴᱚᱱᱥ ᱪᱷᱮᱵᱨᱤᱱ ᱡᱤᱨᱣᱟ ᱛᱤᱛᱮᱱᱮᱞᱥ ᱠᱮᱝᱜ ᱥᱤᱴᱷᱚᱱ ᱠᱷᱟᱨᱢᱟᱝ ᱩᱱᱟ ᱪᱷᱤᱨᱤᱡᱱᱟ ᱡᱤᱜᱱᱩᱨ ᱮᱱᱤ ᱚᱠᱟ ᱡᱩᱜᱩᱱᱫᱤ ᱛᱮᱡᱤ ᱟᱝᱜᱟᱨᱟᱛ ᱜᱟᱱᱚᱨᱚᱱ ᱨᱩᱥ ᱦᱟᱡᱜᱱ ᱫᱤ ᱚᱠᱟ ᱠᱮᱝᱜ ᱥᱮᱫᱟ ᱠᱮ ᱱᱚᱨᱥ ᱛᱚᱱᱫᱨᱮ ᱨᱮᱫᱟᱱ ᱡᱩᱠᱩᱱᱫᱨᱮ ᱟᱝᱜᱟᱨᱟᱛ ᱜᱟᱱᱚᱨᱚᱱ ᱨᱩ ᱟᱠᱟᱜᱤᱱ ᱡᱤᱨ ᱪᱷᱮᱵᱨᱤ ᱡᱤᱨᱣᱟ ᱛᱮᱡᱤ ᱪᱷᱤᱨᱤᱡᱱᱟ ᱡᱤᱨ ᱡᱚᱠᱟ ᱠᱮ ᱪᱷᱮᱵᱨᱤ ᱡᱤᱨᱣᱟ ᱡᱩᱠᱩᱱᱫᱨᱮ ᱟᱝᱜᱟᱭᱟᱛ ᱜᱟᱱᱡᱟᱥᱢ ᱪᱤᱱ ᱡᱮᱨᱟᱡ ᱡᱤᱨ ᱱᱤᱜᱩ ᱢᱟᱱᱡᱤ ᱟᱡᱜ ᱪᱷᱮ ᱥᱚᱱᱫ ᱠᱮᱱᱤ ᱪᱷᱮᱵᱨᱤ ᱡᱤᱨᱣᱟ ᱛᱤ ᱛᱮ ᱧᱮᱞ ᱡᱩᱠᱩᱱᱩ ᱛᱤ ᱱᱚᱝᱛᱩᱱ ᱪᱷᱤᱨᱤᱡᱱᱟ ᱜᱟᱝ ᱛᱷᱤᱥ ᱩᱱᱜᱮ ᱪᱷᱮ ᱪᱷᱤᱨᱤᱡᱱᱟ ᱥᱢᱵᱩ ᱜᱮ ᱡᱤᱣᱩᱱ ᱨᱮᱢᱵᱟ ᱪᱮᱣᱟ ᱫᱤᱜᱟ ᱪᱷᱮ ᱪᱷᱚᱢᱮ ᱯᱤ ᱟᱝ ᱤᱴᱢ ᱫᱚᱞᱮ ᱫᱮ ᱛᱟᱝ ᱮᱥ ᱟ ᱪᱷᱢᱮ ᱪᱤ ᱟᱝ ᱤᱴᱨᱛᱟ ᱠᱟᱣᱟ ᱪᱮᱢᱵᱩ ᱜᱮ ᱪᱷᱤᱨᱱᱟ ᱨᱤᱯᱤᱛᱤ ᱛᱟᱱᱟ ᱟᱛᱮ ᱠᱟᱝᱜᱮ ᱛᱷᱤ ᱛᱟᱱᱟᱥ ᱟᱨᱟᱝ ᱭᱟᱵ ᱪᱷᱮᱱᱫᱟ ᱟᱨᱟᱝ ᱯᱟ ᱪᱷᱤᱨᱱᱟ ᱞᱟ ᱪᱷᱤᱱᱟ ᱜᱟᱝᱥᱤ ᱠᱟᱥ ᱛᱟ ᱛᱟᱢ ᱪᱤ ᱴᱤ ᱠᱟᱝ ᱛᱟᱝ ᱠᱟᱝ ᱪᱷᱤᱣᱟᱞᱟ ᱟ ᱠᱷᱤᱜ ᱦᱟ ᱪᱷᱮ ᱜᱟᱝᱥᱤ ᱠᱟ ᱪᱷᱤᱨᱱᱟ ᱪᱤ ᱪᱷᱤ ᱫᱤᱜᱩ ᱠᱚ ᱛᱟᱢ ᱪᱷᱤ ᱫᱤᱜ ᱥᱚᱝᱡᱩ ᱟᱱᱫᱮ ᱛᱟᱢ ᱪᱤ ᱪᱷᱤᱨᱱᱟ ᱛᱟ ᱠᱷᱤᱜ ᱠᱩᱣᱱᱨᱟ ᱡᱤ ᱦᱟᱱ ᱢᱟᱱ ᱛᱟᱜ ᱚ ᱛᱤᱱᱩ ᱪᱚᱝᱜ ᱛᱮ ᱛᱟᱢ ᱪᱤᱞᱟ ᱠᱚᱢᱵᱟ ᱪᱷᱤᱣᱟᱥ ᱛᱮ ᱛᱟᱢ ᱪᱤᱞᱟ ᱪᱷᱟᱡᱤ ᱠᱷᱤᱱᱫ ᱪᱷᱤ ᱜᱮ ᱪᱷᱤᱜᱩᱱ ᱪᱷᱟᱡᱤ ᱠᱷᱤᱱᱫ ᱪᱷᱤᱱᱩ ᱜᱮ ᱪᱷᱤᱨᱱᱟ ᱟᱢᱟᱨᱥᱨ ᱪᱮᱱᱥ ᱢᱟᱨᱥᱨ ᱪᱮᱱ

그들이 큰준노그 땀 뜯다치르드나 땀 뜯당 뜯함치다치르드나 조라마나라 소위니 셰당즈기스군노 나한테들 아 니그 년그 제나치르드나 아르그라 샤와 연든 조비 연대랑진 조바 안데 초리 땀데 젠바기 친나 초주 그 제는 장매급 더 중어 동어리 되네 어찌 중어 니와시 총원이 와이나 지나 라마나긴 다 그 선지셀이 지르나 도리네 지 다 레건들라 지나 도터 메이크스구나 아젠즈나 공우 라마네 아지지 테이블은 거 저러 아시스 선지 라이 전원스 축근된 칠라 아젠친젠스 안아이 발랑지 도리지 템키 샵지 담바 톱스 와크 타이 디존스 삼을 르크르 니 와시스구노 겐디 니 스톤 카르마나나 kengu rinzin na gungu rama nizi dreda jebu ka ke chirizin na sheda jebu nere di gudun chizire tizi jina chaymba diga hulu kan diga chirizin na gudun chizire tizi na di cedila asi jire dajin zimbi chirizin na gungu jebu rama nan diga isi di hanu manta ka sheku nugu tamta chirizin na gu chersonwe ta nguma tamuzgin cao kisi ta kengu stangu shola ta ngantin zoi chersonwe 아는 거 치르드나 담자 숨등 담비 치르드나 나우치 아 담자 숨등 거 치르드나 나무이나 치르드나 방슬 포비 잡아지 아 포세 거의 잡아지 그새 도리스 지위 잡아 너무 거 치르드나 담자 숨등 거 나가지고 내가 그게 언 다다다 롱청웨스 롱용웨 치르드나 테프질라 치르드나 제다스 테프지 흐리 쇼웨 치르드나 테블롱 거 조로한데 이즈 对 chair song chen ji la zu gu chen ji la ne chi zu na li ji xin ji ra chen zu gu no chen ji la ne xin bu ge ji wo de hu tan ji ge ji wo ra xin bu ge ji wo de chi na chuan qia nun bu de da wei ge li ji xin ji ge chuan qia nun bu de da wei da chi na hong dang zu xi ge hong dang zu zu na xin bu ge chi na ji wo lang gan zhen ji ge gu dang ma chi zu na hu dang gu de de li da chi na hong dang zu xi 대형의 철성의 철든나 선부의 철든나 요거 리치 차젠트가 철든나 강하라 마후스 마네즈 마유 마즈 마초크르 철든나 테크르 강하고 선즈든나 담초크은 덤바틀아 철든나 다 후송즈 아 뜻다비 철든나 진츠 진비가 톱당즈 요스고노 아 초크은 린칠라 진츠즈고노 뜻 담초크 아 담초크은 덤반데다 쳇당즈 그치즈즈나 담자스는 진 나무도 쳇당즈 뜻다비 쳇든나 진친진 비에 가와 토스 그거들 나다 치즈나 나이블은 그 지우 아 나이블은 그 지우 스르즈나 보여주거라 아 나이블은 그 지우 보여주건데 치즈나 토리 하이라 하이라는 요조그 템키 내다 그게 치즈나 공화그 치즈나 강특슨 요조그 치즈나 아 가완데다 그게 치즈나 토스 다 그 손들아 그 손나 요 라마나 그 치즈나 다 그 세세고 탐체 하이니 치즈 토리니 치즈 그게 담자 숨댕는 거 지금 뭐라 대나 다급다 치르드나 숨부거지요 랑간 전친들아 치르드나 다른 그 허송에서 으거지요 안데 채통에 치르드나 다 남힌데다 송에 치르드나 하이나 지요 그것이군 다 뜻이르드나 이르드 인지르스 아 장송 치르드나 와크차지군은 디그스 아 장송 와크차게 치르드나 디지조란데 아 흐지 이체온 디존데 쳇아브레드나 소아메 피르콰즈레스 아 대다 치르드나 이치군레스 다 와크타 와크타이나 치나 네임죽라 어 정송 네임죽고 치르나 치티지 디줄라 치르나 디줄그 찌에 돈다 치르나 사마에 비르화지레스 마 뜻다 치르나 땡고 니완데 니와에 노다 치르나 땡고 그스군노 노던데 다 리짐딘데 치르나 와가 도트 메이크스군노 스키치데 제네데 데네 오치 냥가 젠시 데네 치르나 그마 아마주 치르나 라운진 조비 젠가는 거 쳤나 디 아르그 샤와 요엔덴 아름진 뜨뜨게 제로가 그마 시마니가 쳤나 도슈크 비제 바터지 하담나 제리 젠지 데니 많은 거 쳤나 정송 쳤나 와크타기 쳤나 디지르스 고노 데 쳤나 사메 피르 화 니브르시디오카 케나 쳤나 요엔덴 안 조비 젠지 데 치우그 니와 우치다 안데니 셰 사송데 데니 치우그는 니 스마시 우치 가시타 다 그저 참제 치르나 원빈가 시크레 오노라 가시스다 땅치와 원빈이스 살로고 바리 니그나나 노튼 총총스 가스모고 아 원니스 실로히 쳇제 안을 셰빠 남치 뚜네데와 원빈이 랑가 화신인데 모스모가
디그는 그 쳇나 동우

0: 나 점모 사단 이게 치르진다. 아가 안 그렇죠사. 아, 원비 치르나 너 세째네인데 지금. 지우 다음 치 지지 랍드 가버시 비스. 아가 하튼 치. 아, 회진 줄한데스. 아, 회인지 치르나 줄한데. 치타브레 뜨나. 르그덴드 치르나 너무 치기냐라. 르그덴 그 총마 랑랑모라. 어, 랑모데 치르진나. 어유밀데스. 다 샘모 어유와 메프리 이유와 메프리스. 또 어떻게 드스야 이과티 이루까? 다 그게 어저 따주이나 죽겠더니 어떨까? 어때 또 찍고 그치나 토화리스 토화때 이나 이게 누구가 어 따 또 찍고 그 토화 아득사스 그는 녹사스 그는 찍어 찍는 어 토화는 녹사 그치나 아이코 따버리스 프로와 따버리스 아 사르와스 그때 또 어때 찍으나 또 어떻게 누가 어제 어 근데 다 찍으나 찍다비야 이빨에 뜨나 르그딩게 총만데 치르드나 요아메 프르르 치르드나 아 세메젠바 치르드나 요메테 아니시 또 프르셰피 특바르그시 치르드나 아이바 프로아타메르스 프로아타메르스 데네데 치르드나 아니인데다 특리젠치 인진종스 아 특리젠 치르드나 롱오라 어 알롱오그 조우 담치 그치 이랑흐 메프르 인진종 초히일 아 너무게 치르드나 종치르드레스 다 나온톤 치셰코네 레드드나 on the legenda chirizna ta ak a kezg mekes deta chirizna chiu sedin tamchi ke chirizna yimun she sa gres a jentna sukhurta chirizna ak jo ramana khirge chirizna ak a yil ayumet chirizna da khsa ta bazis chi shir jim ten chi shir de zna o dena chirizna zi shang yi tong wa lang chu ta la wa ba jikten chi chirizna zi ma tamchi ke na a me tu chho chi chirizna pa ma dang jikr chho chi khada wa ta ge chirizna sa da Sekunun deta chirizna sandna negis. Te nugu chungu chirizna ajo rama naga yindis. A agmet chirizna kugi. Da jembala chirizna yuwa meba. A kugi chirizna sem jemba ta khurji maris. Da sada nugu chungu ta chirizna a deta chirizna sem jemba khurji maris. Sekunu nantana so utari. O te tabi yuandan tan tanbi chung chirin dehti nas. Da un chirizna jena chirizna tarawa ga divas giyos. Tarawa, tarawa sekunu ke chirizna adingi chi jam tsuli tarawa ri. Adingi chi jam tsuli tarawa ina chirizna ta turi chi temki ni kuwa. Kage sanji ki shang kaman juwa niri. O tenu chungu, nda tabi chungchir, yin zimbir shepa. Galungu ga juu tamchi ka yin zimbir shepi chungchir, ndali paru naas, ndali chirizna waka shilguna, taungu chirizna tarawa sekunu ndamu chirizna dewa. Demu jianun ba pensum tsukhaz gyo sikunu da tamche da chirizna a zentam res. Da te chirizna yi chi jiyo nama res. Da tarawa na tarawa sikunu da chirizna da wanbi chongchirin da tabag nyinga da chirizna waka tarawa da se jiris. Da te hanchi na tarawa gyo sikunu da tamche da chirizna a zentsig res. Chikir jachin chenpa nama de jo chanwe sarum bote. Da se te sargo ka da zina anamkir gyi chi ra kirge. Agiwala anambir juyi chirizna chi. Gajia chenpa, khtung saba, di thamche chirizna, tiji chenpa. Kheegung tamba thamche gada chirizna, yangni yangta chirizna, gadi ni jogu gus. Yangyang chirizna, dijuk chirizna, guni da chirizna, kaga lakka chongan da zura chirizna, chongan rengu gus. Dijuk cikka chongan rilde tanda chirizna, surmu thamche da chirizna, di htakta chirizna, ngewa lahtana u gus gunu. Kaga nangdun dhiri.
1: 在这边边年困住不难吧但用地处各行各地人个连城的东城的内住连城的总这个把房地处等总这个干客了吧车上扎起石大客了吧石路石球石大客了吧阿根这个车上等所能没人去的你应大地目

0: ᱛᱟᱭᱟᱝ ᱥᱮᱱᱴᱟᱨ ᱛᱚᱢᱚᱥᱤᱱ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ᱛᱟᱭᱟᱝ
1: 답체 속고 그게 서만다와 진네 주고 야카가 남다 등든다 등이 당동다 저 흑치 노란 던즘란다 딩이 딱 그게 산답등 니글라카니 그게 로브라겐든도 된적도 숨글라카니 다 문정월 그게 돈정노고 주 도르지기등 딜티야 지가도마 담치 그게 다 듬지 된적이나 조고 그게 지르게 주고 대통통 된적 같은 금라 속한 딩이 탄니 나타와 산답까지노 과든치시는고
0: 야야 과든치 야노는 말이야
1: 야 이난 이렇게 되모
2: 아디모야 과든지
3: Lam Guarlan Ng Payer de Lam Chichung Gangmong Yodi Chimney Chakir Tembir Dolam Yumi Tobjer Shambir Ganglam Agansani Yarsi Warsambir Jilam Deni Yarjanga Tembir Junglam Su Tinker Wabja Jundi Darchuga Gangda Dang Mubir Gajak Chandi Kimun Niga Demina Armachi Tamu Gondi Zakir Regin Su Aruta Madang Darker Pung Lavjandi Chodami Machuji Yungsa Gorbi Payajan Yami Shodang Dani P. Stoni Mel Dagani Paki were Munda Ten Hual Lamda Dun Naran Shibi Dijer Gati Zenju Rosadang Li Chung Susa Hui Kur Jabda Kursa Aribi Gumun Jimsa Su Ng Machin Dabjil Yotu Jo Paya Jia Lam Da Dung Ni Ngu Zamba Yang Ni Chi. Demen, Nga Rang Shibi Di Si, Ng A Payang Nam Jin Dan Yer Jin La Tenbi Yung Lam Jin Ni, Ani Yen Shi Da Chi Di, Ni Yer Jin Bar Menang Bi Yang Rang Di Ni, Ku Rang Shir Lo Bar Ari Shang Gu Nyong. Yen Yang, Tang Shi La, Ku Lam Dan Yer Jin Rang Da Vzhen Tar, Jam Jil Chi Gu Shi Ki Shtan Da Shir Lo Me Bar Jir. Malu dami ji si, nga apie jabzik la jerti mekhchil shenyong vi shiba shingni, nga lopib la shigib shibi wachung shiga apir jir shang. Sovi jildir chabir kirbi kimtsung shiga dhagbur jir. Dewi, nga rung ngarv zin kimli ya jingla tenbi zhunglim da jilni zhutang mang shang, lotang nyong. Shira rung chimda lotang aririr, wachung ar gati fdi mdan da jingni gila chil shang. Nyangda dhigbi chungmi dhan sabar shiyal. Dibi, shiyangana warchin mebar, kimadang lhanzum shungjan na jandi abdihchila dhanba shiriyang. Gawshi, nyanashikab shawan jigzogdi namgung donyo chang. Kimi ya rekib shiobi, 사무대라 렁쿠르코니 제청응 아랑 침다도비 람케레 바로 자랑쿠르디 어정도고 니룩다 마지버 먹는 때지니 티비 니 제영 마통버 스타브다버 코르그노 삼비 까지미 연나 교자 첨부시 등 산데 제숭 참마찰 디인 제점 거와 마히모 나사디 리용 스그저티 컨컨 마시디 영등 찰데 나람 볼바테르 흠향 니 알레 조비르토프 용사산디 카브테르 신스 차르와네 롱우 데미 혼치 아파용 나스그당 스그저티 촌니 나초당 카젤와예 넘 냠샹 니 말루 망포르 어정랑 답상 비 람정니 아프라리 상어 그정 쿠스탄데 시르도디 마숑 데릉 니징 롱우 데미 혼치 아파 능신 하른게 쳔마당 카젤라란 송와예넘 다네 ngaghche jawa chelani kamder ngala chona chi chiwi shen chne jishten der kwatna je thame bi ama demo che dang temne shijil tang la ngangjil jambi chungmi lghi thola kerni ngala nganggu she chhu alur ga go la chang chung dang bi wa chungki mgsung ajang la jerni ngala shigu she tang su shel nga chma jung nga datr khe zung na nga chmi chep sha 나는 침청식가 동덕 가와다 바이엠비 나 쳔머로 냠비 아랑다 셈흐 쪼브즘비 카드 나 아니리 셀숑 아지 마지 데네 아말음시 옌디 셴니네 예라로버 덩가 아말음디 예타 차르신 하정 셈충강강미 알랑코르코르와당 뎀틀라 디그솔드가 텔비 므흐트르스 숨시 쳔던 조르지 아미예 샴치 쳔비에 근들라 시지 치비 총마 아르가투 쳔빙강 덴서를 해부형 냥니비 외총 덴데지 용미 기나 쳔브르시엘 까브데르 응 센스 지흐텐데르 치에 베히틀 담바네 스티엔이나 와르치 메브르 자메 고인딘 종게 데레레 냠샹 자메 냥미야 랑쿠르 고르데 아디르 냥 쳔던 조르제네 젠디 간경 치와시레 응 냠

산리 럭서 그 응인이다 네그 사원들라 심지기니 이렇게 먼저 왔다 다 우중에 난 자그 간소 클린한 자그 다 랑그 지론 소피셔나 할치르 네그 사원 이렇게 먼저 와 납자스코나 나다 할치르 요것도 이니샤고 거진우 어리그난로도 무슨 전이다 반디 고르다 흔드니 좀 같이 한번 찍으래 삼기요 네 반디 고르이나 담부 다 네그 로지 흔드이는 랑그 랑니 낭니 다 우카와쟁 그 소아르기 다훈 손제바 참모 예통냐마 용든 곰부 그 잠누 그 다 소르기 지지 디나나다 세그 고르크 촉 직숨 쓰고 단 촉도 지르와 직숨 진우 남장 그 나나다 안 담부디 강레즈나다 세진 촉네 내향 잠바인 뜨지니다 세그 촉 양난 촉 직숨 그 다 남정가 언탐부디라 다 니름부치인데 지우니 도모타버레지 디무세크 디 당럽가 간드시나 잠랑라 깨뜨트쿠이 수아르과지난 자그 치그르시 그 디트비치 몬톤친 스테타 언탐부치바 흐창로랄트치 다 자스케기시나 류에

0: 사기 자춘단도 무츠 섬쳇스요니 돈비 다 온들 사크 그 다 상친 소소나 다 녹인 도강진한 자그 다 돈비 다 닌답사 그 무 무정 최집자라 든지 똑슴자 정충 뛰는다 다 도무슨 거지노 다 잡색글아까시나 다 지들 닌답센드 다 사자 젠던 상리기 사크 젠라 드르나 다 사자 하정 그 정충 다듬었다 그래 지금 또 무슨
1: 아 되나 간력 갖다 코니엔 갑다 마즈 이타다 네기 잡스 트랜지션이 다나 닌데기나 다 세르기 잔탄나 토르긴게 닌데 참누게 무스키 크르글라거나 접샤르 뜻 아니슨 요게르 간나
0: 하나 우주 오크게 차즈시 지존을 잠반디냐다 냐몽게 가르푼치 터브라서는 세식 축정거 잠바라 지너 크루 초거지 디무세크 덩커 잠바 세코노테 고알렌지 요톤들 강레즈나 당송만간 산륙과 남지 다 심직시나 다 니그 우주 봉들라 긴쿠 쟁그 다 진 축도 지르와 다 비트스 지는데 안지산스 지는데 단데 당송만카 니그 접착을 하기 냥덕노 사막노는 니그 리에 긴쿠 요노그 접착진 부든 산륙 냥덕노이나 다 비트스 지는데 안지산스 지는데 단도 모그 지차브르켄 긴쿠진 멍그 더 아트그 망노 치 망위 사마그리 공레즈나 당세레드 스군스 더나 당스는 하청그 노모런 통진그 사마즈레 니노나 다 소치 푸슴 속과 다 비트 안지산스라 속과 요그라 당스도 더나 다 니토 잠바그노나 다 안지산레 비트런데 속드 늘리정 마위 다 니그 디엔 판노그 다 소치 푸슴 속과 요그 드지니다 한우 용적이 죽느라지
1: 레간나 다테나 이승 크그즈르존다나 다 니세그노 단힌드티 남즈갑 쇼니나 드니 다 닌데브주게 럭슨데인기나 파시르티 남즈그니 타르즈삼가
0: 다티라 타니클라카 잡시 죽톤다 유주 요크 네기냥도 토슬클라키 잡시 죽슬 요크라 나테 아트키지 예튼 파르와즈 마레 나테 이 지금에 온정 나 삽지그 네이 시완데 난데스레즈나 다 ka na ma zhiga nam shiwi tanyi ki nang kik zuu na da lang tang zi di zinir. Tani sati sa zhang la ten ba tang, sa zhiga tang ki yar chi niyin bi jim san chi sati jinjig di ta na sab zhig niyi ki sati sa zhang tang, sa zhiga nang ki lang niyin. Tain tang na nam tang sa ni ki nam sa ni chi wo yin bi na ta nam ki tanyi ki nang kik zuu na sa zhang ki tanyi ki zuu sa niya Домтоната таникэ жавши тмузи жимми шиграте коаланжи юну тмузре эзи нуктаре тендона ниги танинд нам шонэри дицу намде дава намде ло намрезина та сичгичан ата чи кансунжужу хонгэ кагэ
1: денгэ
0: онча сарикэ токши нанжа икцонра дад муте эргэндэ ни суна саукэн нянугэ дажи нарзира та лорджигэ рква жантан жангэ дэмни юнна ногин тогэнгэ tan nin dab jura ti lakhsul ta ta ching mantak chupa lakhsul kha chong ji jashi delg ni ta ji liglam ma song do do ta har chir nyong nara ta mulu tong chu sum ja ngab ja yar mu ni zung ti ta ni g dab jura ta ni la ta ni chwa ru jung de shang chi do ge de se go ge ya
1: ji ji ji ji ji
0: te in dong na ta mam tha ma na ta chu nin dab ju gu lur jin de ta mulu tong chu ji ge yar mu na har chir ta tsokho yina haku ni. Tentang da, ni ge ngiyo zidan da ge sahundu chi thumi di se nyepa ni zonti, tante ni shivi tanya tu thuma nyo ni ujir. Tar ma se, uchi uku lorji ki nana chisa kona re zina. Tungka, shang, chagtang ni, rangtakana, zamba, thukma, thukta, zamba ge pati da, se shingu tu zina, ta uchi gochin da shingu, gochi ge kaayin, tisa kona re. Tentang, gochi ge kaayin se gochi pu, chisa gare tu zina, Ta kharzong dhirang ghi lorji mhao yinan zha shangli ghi lorji, nrugli ghi lorji mhao thamche po ghi chikchir ghi chidhishak diyo nir zina. Ta mruwa mir ghi gozuk ghi thukma di che yin. Che di la tani ratang honba yinni rimchi rimchi shir zina. Ta ratag ta ayong la phabni gupshik da zong. Tara che tang zharwa yu, che ghi gajin yin zi. Ta ghi tondi se ratag dini mamhe yu lotuk ghi sakhang gandri yu tamme yu di ta ratag la khakhe jidu di kapso ta. Chani taratag dini tamo dini shir yongji taso ta chiga fokhsang na ta mami yu lotog namchi sagung di chiga fokhsang na tsang yu nu tada ta yue yong ni yu gu lhe gu ta rimji salan tornu ta chilo toshir zumba tang nyamza ta lo tok ta chi tang zu lo ta chi tang zu de ndang na shangli ge thoma tra di sagun tra che ge nyen yin ti ga jin ji se tem bi che ta ta tar ta tar ngo na chi ta lo ri ri ge che lo tok p zamba ge p ta che jing gu ji ni wo la di lo ji de gong shu de yon de yo tang na san ri ba ge yang ta dan huang yin ni ta zhu li tang shangli ge hu de ta go zu bu tang ta no chung 천디 당시고 그 다 로지기 차니라 다니기 차그 다 로그랑 세기 차기시나 할음 된다시기래 간로
1: 때나 다 순이 간라간 데기즈가 다 마우와나 원드 사큰더니 니가 돈린데 다르플 동고다나 다 수치게 좀 날라고 삼게 간라
0: 다 나랑기 대 삼루는 뇽뇽스 땅요 나란 주문 좀 미시거든 된다나 다 치리나 니가 통풍도 다 하정 그 뇽뇽스 통콩 치셰뇽거 드지나 닌드 지사그 소퍽 단 송일린 도체셰나 미동 추지기 연체나 지가그스고 더니 치마나 단 소퍽 동저라 든자 연체니 마르토크 다 마치니 지동나라 단 니그 지른 통매니 된다나 소퍽 동저라 든자 연체도 소퍽 동소지 튼치가 워드니다 닌드 지고니 지고나라 다 샹사이너라 다 물추집자라 던치 사즈 마르토코 매니 자추바기 차니시지나 단 잠롱 그 단 루아 미리 카송 마와나 니근 자추바레지나다 칸순제니셰나 총노드 산릭 그 단 니근 파유글라키 나치 하고거 지노 데인동다 데인동나 다 닌드 지거런 통치니 아 통콩 용니 마와나 총럼 양니 자추바 망니 다도 못하고서 Tamutawaz yindangna taan din tonglegi chani xena ta tongkongra ginkho nyewarza taan garwa chenpo uzu ta tabiyo nis tawari. Tendangna ta rimchi rimchi ta ngariw ka ta ji sajang ka ndabijang ka saga chi chongra nega chu panyongra ndag zhirzhik ka tangni ta hanchira chiz jago ka tasajina ta ngana ucho garmu nijin baramba ta kishik songwa baramba nima jashi tarka ta tongu chisei gugu zina ta di shukka ucho nyamna ta chesang yini ta hui lanjina nyamma chashi ta ugu jinzimba ta shiga muksil jenga ta chanrigu lakhsalwa ta ndamu yu na ta jemarong nyamni di mutsaka nyamma chashi ta ulan suna ta nigu ta ji zawa yarkan rewetang jiwa la shimjigini mutsaka aadaka xo chira nigu sagun ta shimjigini nigu sagun ka nana yu nugu Та тансонн кагыш ю джиинзину та жирджи жирджи тила шимжиги инни сагун тон тута серезна ти топшикти жингарешгни хуйланжизки ана та сагун чикнынни дан нигин ревозга чижипчин апчинада бунга маюнара та хуйлана сагун ти ниват жингарешгни жирджи клаки ти ниванду марличан сатижиктона та нених чиклакагда нигин рев динчи жачи тони Tegu samu kongga nangga nana negan bawiong dandu jama nijia samjama nga mayong na ta nyama jashiga zongni halam ta jama jeja yong dandanda. Ta nyama jashiga tazi zhugnara maungwa na ne jama kongga gormu nijia kikjuga ta auzu pindanda malamda ta yotara ta ngonjita ya tapka tazi nish songa tarta ta khanta ni chan pangwa nyama jashiga nday songse. Tendana ta hanchika nga tsich sarezina negan tholinda khwalgo na thomar Tongkong to pusum sukwaigo. Tongkong pusum sukwaigo na ngariw ka sajang to shong. Di le tang jiwa dachsere zina. Jinkam dambi le to darkhar tang. Sajang to sajang to nepae ka majiga. Di tang dachsere zina gajarji ka laka ga jijiri yijug no ga. Mbaqse mangno, mbambur chi no ga. Da ne ga gajarji ndela shimjig jini ta sa mukang nang ga mangwana dachsere zina. Mukang nang ga ta jamba nijia simja maase, jeja maase. Ta tongchuk khashi, yana tongchuk chigla suqwa, tamu uga chi juugu chani taan chanrig lakshir kalaki, chila chokshir kalaki, mbapayi na ta maungwa na tonlii gich sirizi na marsa na rusan tongmo, nda tangpo yin samgiyo. Niwa kaangrezi na, na chi tonlii lidi taso ndraga, yana chi tonzi li na ndraga, hani u ta zamba sa juura, yana tagata niga nichang nha juura, yana ta niga nriwa kona kalaka na samlo tangani, dhamu tawari. 온전 자리과 그 심지기 수위나 네 리브 코나 마세 사군 점영 마세 네

0: 당연히 미화동 냠뜨 네 그 다직 다와리리 샤마리리 열 비누 그 로마라 종타 그 흑당나라요 다직 만진니와 솔직근니와 무슨 속과 요거진 대너나 치들이나 네근 리브 코나 마임버 다디 로마 녀그 다블 종타 아 뜨그다티 원바 자마 다자그 뜨그당누 자그 흑마 자 소마라스과 다시레 심지기 이니 대뜨가 영어시레나 로아 미리기도 니즈고닝한 판느그 단 톤지 단 판나구나 세구나 다지 그리긴 자문달기나 양트나라 시트그난루 제지 몽지오 그 삼노 대치긴 더니 선비찬니 닌드 오그 다지 사마그노니 언덤부터 저스타다 그래 덴도나트 다 소르크노나라 지두미지고 그 오그 소르기 제지난 그 마세 다른 잔넉 그 몸북 샤무 분소 검무나나라 다 니금 파이운트 다 나하무니 셰요바타 그래 덴도나 오그 사무는 그 조 니덩 잠바레 니덩 잠반 니인 코로나 요누 그 다 녹인 토가나 사마 그 르니라 양르즈가 부슴 속과즈 접이 오그 덴도나 사미 르니인데 동성만카 다 동철조라 동들자 다도 못해 오그 사마그 레이르근드라 홍크 다르코크 너 다르코는 너 치레즈나 다 럭슬 코나던 조르디 코나점 칼라 심심점 마임버 치레즈나 다 오크 소아르기 지질라 콘주 다르브 그 차르크 네라스과 심지기 중도디 점지디 서튼 잠니 다 나던 송튼저니다 오크 사마그르니 사마근 톤린다 소아르 그 존글라 콘추니 사마그 르글랑글라카 그 다한 치위길 아 웨킹길 아 더니 알롱길 니가한테시나 다 웨킹긴 치위니 알롱긴 라스파 르그먼다 탐치라 다니 지르적이고니다 오크 소아르 그 존글탄 탐비고니다 오크 사마그 르그닌데 다 차풀톤 시트그시 차르그톤 탐비 공콜톤지나 다야 몽와근 통리그 가식지그레 삼기요
1: 제리리 뜨기나 다 간다가 수는 제기즈가 니톤 델비 심지기 잡콘더니 으쇼 다른 심지기 흐톤샤 끙끙나리오 그 삼가 간다가 떠여는 그 삼스스 갑다이나
0: 제일 으르그니 인난 자그 산지기 럭서리 인난 자그 다 흐톤샤 메디 로르브스 치르그 메이크 삼기요
1: 제제
0: 디톤 남바 근데 샹이 나 르그니 나 탐치 북사르토 글람나요너 때 어근 타즈 메이크 탐 메디 타소나

0: 아그 더그 어 장루 라트시비 디득근능한 자그 어 다치 산리 땅그 토사 더니 나럽 그 소르근나 심지기 죽더 라타라 우추 오크 쇼르징그 다 나그 존이 달라 특거와트 치르팅그 다 샹와 남바그 다 소놈 글릴라테니 단닌든 톤치 뇨르니 랭고노 마르토크 디 자니 올라 키와 럭그지드 숑숑 탐시부그 단니그 판윤자 양난도 차풀 동주대다 심지기 중니 다지가 하정 그 뇽니나다 도무다 그래
1: 사포르트
0: 다 가르송드는 어친데 동차 공구그 지나다 안 동부는 루 특주주 공주구그 지나 다시스르즈나 네이던저위 샹리근 찬리과 아 단 찬리과 만나라 네이던저위 첼리그 다 럭스 만나 단데 종중도 다시스르즈나 다 동차 공주그 다 토미리카나라 도무이독
1: 제제제
0: 다 후일렌지나 다지 주 보람바 카르무니치 보람바 다니마자시 타브 양나티 인지과 다 띠동 띠인자브 그 다지 요즘치 마우 네동데르비 단 산디 럭자르과 챌링키와 도모토 럭지드 숑지나 다 니근 톤린드라 다르지레 니인 산리근드라 다르지레 띠동 절비 남반도 탐치보다 동차건 그건 름치름치다 닌드다 다르콜손니 다 마우와나 닌드스레즈나 니기 잡자 촌니 런톤 치니 제추파 망그 텐도나 닌드스레즈 니 자마자 트 똥이니 다치 종진난다 다 잠바이니 통니 마우사진난다 도모타 까지레 삼치부 카 싫은 코르니 에치체 고그즈나다 오르만근은 그 뭣득 된지 레나 삼프 다 뭣득 된지 레나 삼프 치그레 다 망주르 다 르크르 다 후일로나 아 르르머 양나지 셔머 냥나 시와 양나 야사 금부 타르크 양나지 서튼 뮤진트 다지 세트근 도시 어 휘세 하진근 돈부 세이톤 멘톤 소치 그리그니 다 니근 통콩 뇽뇽데 웹제니 사르크 휘센 돈부 대통근 반니 돈부 어 총지라 몽 버친 멜라 다 무틱 던치톤 어 다 야사 금부 총총 샹라 세고노그 다 도모거런 통진 그라버트 롱니 다 키리도 활지나 다 니모우라 한토지르 아 롱그치스레즈나 네근 톨린드라 세트근 통구고니 통라라 도모도 지 잡자 치사 세트근 토사다 유주 람카토 인지나 네근 통콩거라 농지레 네근 반디기라 용지레 다 단람라 요그 도모 삼는스레
1: 아제리리 드나타 디츠리언 톤타 간럭 데랑이나 카르마 섬시그랑 니던데 카브다즈가 영컨트 아른탕 체니 도힝 요니 도모 망푸즈 송쇼 안지기터 간럭 샤와게 테싱그 촌니 잔데 당니 노 트지 치시네 인
0: 오 가든치 다 나시지 크르즈 우누 강엔즈나 나랑가 니기 챙키와라문 어 니가 심직 쳇부라 때니메 인조 tan di shuwa mbokul zi yongju che te ta nirin bu chi gu hui chan mu zi nzi kai tiga ta tiran che ke jan zin dira tang lan ya kai ni ta gong tu song yi xian nuri yu zhung dan da yang na jing ma xin wang tu ho zhung dan da yi na ta nian kan tang dong zin ba tam che la gong tu xin yi
1: ya ya chu ni tang diwi mbokul de tang dhig dal tang ma wang pa na ya u shu ni gu thon li na shuk ni tang diwa gu shim zhig na shuk shu kin ni ta yar ji yong ni dra ki mon dan xin yi
0: gadinji
1: ya ya tana nikbu demu
0: gadinji
1: re du bana ba de su ki ang ge thang di gang jong xia leng le chen nar dong chum de nin jo le chen di som jing gan kar ba lar ja ra hi tang da shi lu ba tam jin su xie qiu ta ge lu ba gan de ce rang dang so nu ren xin ni gin ka zong nam ji ge che zhe gan yan lam de dong sen dang som jing xie ne gin

0: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1: 오이.
0: 나 맹컴트 니나다 년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하모. 지나 리콘 사자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자 때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1: 저거가 나. 난 골록 걸어. 나 나축구노나 자주 화롱 거라우. 초로 거라우. 장송 맹컴니다 상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좋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때네 된톡치 거랑아 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0: 아마 아마 아마 아마 다 쳤음기 다 쳤음기. 당 니라 능가다나 언사마스리 다시 죽으지리대.
1: 야다 촌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 마리 냐테랴 템메트미 오크.
0: 아마 아마 아마 담아즈모 니리.
1: 망가모.
0: 아마 아마 나나치 맹킹그나 카퍼즈시.
1: 어떠다래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0: 응.
1: 젤든 거트. 응. 든든 허데야.
2: 강르 콰크 나나 장송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만듬 장르 존컴트나 장송만

0: 지 샘칠 세진 바들 나치 도크르 세진걸 에치크 세템
1: 냥크남바 통디 어저께 샘템 시비 잠비낭데 등거지 선정나 조와 대성질 시바 대세지인
2: 당연 당 망초남 기홍아 냠시분강 저름데 중습지 멍지 드군지 전당 모두 코리기 제중가 레라 제바당 고리는 정마 냠다다니 가출은 담지기 땅 돈리 폐지제 징고라 제물 세진데 소소 우리가 정중카데 대와름비 땅 산지가 접자 니지기 저르디아 쳔부고니 멍초고남 아릉글응응아 대와름비 리둔 소수르 삽식시 버 갈홍시니 머르 소소 멍초고지 샤바 츠토고당 저바 돈토고기 터몽직진당 냠줄루출 아렌탕근 인진의 지금 튼용아당 폐지제 점지에르다사와 냠줄 터바시율 스타무와니 더부와르 톱탕저바디 멍초고 아더부 고니세 제르바촌 초루케지 젠지 등 지그친 고좀사셰바 등 토타 와르슴데 멍초 람슈고데 르글르니 니츨데 땡클루시니 아멍라 샴드그시위 토미 삼든데 등 지그친 샤위 제름슈 등 슈고 용세 캡드지요
1: 종습 등 로크데 등게 세촌망제 사튼데 등와 다티 신해종 자쿠르 등 종들 촌치르 데위 시코리가 상상 도이킨 등 로름 절드글라 데마타카 동라 짐치 칸칸 셈라 쫓기 데위 데마치 다티 데치체 초와릉진요 아라크게 등 머스동치가 나비야 나든 요비 니프르 데스른데나 몬치라 모싱 살구리 임바 등 톤리 카토르 임바 테몽 화암주르 동차르 리바 나그진 남시 일른점바 망초체 용범 용화지체 강을 멍부른 차리오바 시정 로일링 공바시그리 니스톤 니트글리 다스비단구르 젠지 등지근데 초로케데 촌용니 차들 당상 촌칠 데비 샤비야 랑샤 담브르지그니 저부가 니트바당 망초 사식제바 돈리 하수제바 망친 타틀 송화지 진충시니 등지근당 돈리 제숑 아르니 지제 종습 다르피게 타블 먹사로 하시게니엘
2: 거쳐텔 데빈낭 디질터 제터 정빈 자구베니 땅윤 레실바 땅 데머 아잠는 젠 자구틀 제치 랑리게 로브수 땅림셰데 지게데 자크브 젠데 히 땅 쳔멍 젠데 히 젠칠메 버 제습데 땅니 땅거 과증 히바 땅 땅거 송라년바 땅거 지선 종화 지제 찹스 제정 또 제스탄다 땅 제트버텔라 데비 아윤탄캉니제 콩마당 당윤용지 내차데 회동바당 내틀은 예주시바 너희 제충강멍디니 외자간이제람니 제주시바 아멍뚜나 멍진동바당 아멍뚜나 멍지제시바 아멍뚜나 멍지특주바 지진충시데 멍초고남 중습해지자 덕부 오머르제다지
1: 용부쯤비탈라 리지망을 허특 존린시데 조캉쯤바당 샹린체체뉴와 모르지 자킹리와 망을랑쯤지 모신코르직세바 진춘쨍거 마미로뚜당 니답니 잔치 리눈톤림 배지에등라 다타디완디 토몽화암주르제 루리용부 단증은 고름범직당 척슴라협요바등 머리잘힘제용부 고르니비앙아칠그림파미 리조위라포랑진제 용부 고름범안니등 척제일그용부르 내체시 촌칠의 대위인 지득단비 인제르도그나 등거 과정 희화등 등거 송라년바 등거 지선정위 더희대 망초체 센서 도르기 여름우진드 하리게 등라스기오바대 인상 디젠지 등거 지진지 롱조케제 등거 세쇼망제 담브르등위 출톤비 니바 가친응원요
2: 대위는가 돈덕나 나 돈덕인 나초 등윤지 내처바등 망초 삽시시바 진충등 아멍초 돈이 소소로 먹어봐 등지근당 종습해지 냠지 등습용월 근대등니 돈출터바 등 희출터바 십실터바 지지 지중 반지 통요지 괴난종 망라성 마키통대위 등주부수자 롭증 잠수이 젠지 등근지근샤위 링근회리라 즈무증니 대터샬 젠지 등근지근샤월 근대동위출 괴난종거 른바소수 등산지기 토타와르슴드 등거 멍촉 람슈 단송시 바등 멍촉 등냠데 삼루 동아등 냠데 리가리데 지름지 중거 냠흐 쳔부 지기데데요
1: 다르타 멍촉 대화름비 리툰 능식비 허스츠나랑진 거 찰 하정 쳔부 치게요 가스는 듬직등 고리지 중소 원칠 대위 리실비 네트기 다타 성미 여랑이 제샤브르지니 랑글응은 사브식 제바등 랑글응은 겐크르지니 요지 로즈는 잠치 가차리 망축제 삼둔데키 녀르두고 숑완 촌요 판츠는 우리 찬충거 공미 옌느므랑진지 아망제 니슬 히토 제바등 아망제 샘틀 세와 아망제 렌적 송아지 제 샹글 베진 요브르마슬 김성터 송니 황익 나츠 리바등 황익 침대 제와수 아망펜 샴드 세진요 가슴 듬득 찬충거 공마 저름터 송니 김성근 가와등 시그리 월럭 수제 조제 나츠 십실당 특출 시강 지중 샤비 리니 저름터 송데 촌용니 저름 지중거 샤와 접진요
2: Sambi rigni tsan chunga kongmi sji zhizhug dang rigni shanggil mang chul randir ji jie xie guh bai shang mang chuk jie sambi rigni chowa pinsim jie chuk sik dung a dang Zhonghui pishung soy jin rigni chahpil shi di kim tse war jian jiwa damsib dh dung a dang Zhonghua marig xingtin chuk bin dh hi sartin dh dung yi tali khinhan Cholu ke ji shang chung dang diwa dekhil dh chetun leishil tsan chunga gizgni dangan zik chen di shibchi leitun nang Nyamji Shikhan, Dewa Rambi Leitun La, Lagba Yabla Kitawa Ni, Parungzi Ni, Shawa Jibi, Nambar Jirte, Demang Mangpur, Rangil Ngang Payin Zikchin Je, Shawi Nang Shikni, Dewa Rambi Jishunga Panji, Nguansil Gi, Chere Shambatang, Marig Susu Mangchuk La, Tamung Jishung Nyamchul Chul, Tangan Zikchin Je, Nechali Shungwi, Jirduk Sarwa, Angis Chortaji.
1: Rangil Angis Shawi Nang Shikzi, Dazulak zhani kimzi la jishchung dang, dewi namba songchung, tamunga jenur songchung jishye tibji, makitang dewi dema lakirin suga semtam li mangchukje semtam kitab. Makitang dewi demunga semsa, dewarambi li tun nang shigni, tondag che chung kang yinrong, changmi nyamda jidir shide, thakshul shepa na, tang zhubu dang mangchukwarje, gonur dang gawa chungta shimbar masal, Hongwa Nyamshibji Nyamli Shibi Chol Kimchi Warka Sewa Tengsibta Shini Siji Dang Leija Mangchi Duengi Ji La Gendla Dongwa Ngarwi Kaksil Dang Ngarwi Dandi Ngarwi Dukul Dambar Jiryo Mangchuk La Ngarli Vyesheng Jibi Chowaru Dengjigi Janji Dengge Nzikchen Khyapil Dongwi Rhen Ziksa Dang Mgiyin Na Tungta Warsimda Mangmang Mangchuk La Ngarli Dejil Dang Zidig Dambi Chowaru Dengjigi Je Deyin
2: Dernyi chika zonga manab zhungdala ceritang dewi tamung huanjir na njorwa chungshang bika shan la mangchuk jie yungbu pharibi tablam gatugmul. Dashda janji dangan zikchin jie gorkab la dene dewi nang dangyun ganzin ba dang demzik chimtsang chekhi shigjir njomba. Lagsil ba sugu zonay dobkhili jubi tuanjil peji chanchung zikni demzik lirig peji hichin dangste. Ceritang dewi huanjir peji dang Tundi darji la gandil tungwi nechil nzantir jiryo. Huhayang gifre jir. Tundi la peji chanchunga lingin suwu na peji gongsa zigni dayu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지나봐 대모이나 다스타치즈가 산지 능진반된이나 총을 우르고 롱칭그 제주 디츠러가 땅가마치 탐비 땅 고스톰진비 나총

시비 가츠크 타톤린 친인 나기나 쪼꾸총총치에 리톱크 쪼꾸 포자지미야 드나 쪼꾸총총성마게 영 나초 터몽터그노그 스테라 총총디능 앞시기 다등이 대응 텅더그 나총시비 가츠림 친거 리스라 리리진 정마게 신연종을 해와인 리 드나 쪼꾸총총성마게 키스를 따라 다 디츠가야라 톤당즈리 드나 포자지미그 아 나초 나순등 질위 시비 행이 통통스 기에나 참모레 가야카 리브슝 남당 차우르지르 나는 그 가야카 접진 두힘지 카시르 마요증 쥐엔젠 나는 그 가야카 땅 아니스 미엘 차급 사른디 가정일링 테렌디 나는 그 가야카 접진 아리앙 옌영 나랑 나는 가야카 접진 머스키든 제이넘 젬츠는 나랑 나르 손숑 아리 드나 쪼꾸총총 망아즈가 영디인 소란데 요찌르라 강흐뜨르 나랑네 동우식시에 빠른도 니 동위 츠크르 정와시 강완 다우크능 뜻지 르바 아르므는 남라싱 녀크시 미숑 나라 미뚜제숑 나라 리워만숑 가슬 안남니 투잡시 나랑 르곰파시 피 동우식시에 빠른도르시 아리 드나 보자르김근 도무거 시피 행그니 찌르고노거 점슨차스가 인지당나 시비 그렇게 나선 그 고름 디라카니 나치 전 속고 땅거 능슬 망아즈 아니까 리가 나가 고이 니게 용가 름진 호중이리 호중 그 고름 디라카니 저거 총총 망아즈가 강글라 테진단다 선능 지진단다 다시 뭔가 강터 저거 총총 상마가 냥가 지마 능진 당아 소랑니라 랑랑 그 푸스므리 요치나 다 그게 조르능다 영 그게 조르능 그 지르주가 너무 그 답시영 시가 뭔가 강터를 쫓고 총총 성마게 영 소중 그 샤땅 쇼르니 하랑가 산지근 조엔텅득 시주 더 군둥 이주 파마땅 길긴 함직게 영 디시와 가르득진 주데 시가 개치는 건 강친 돌제나 쫓고 총총 성마 쫓는 거 군이 살롱숑 고가 리 드나 쫓고 총총 성마게 십든 원자 같이 나와 숨게 원마일란드가 땅아 영 럭실럭서와즈기냐 줄이 주일 저거 총총 창마선은 마시티뉴고 아리 드나치르서 사로냐프춘 마시피 야르먼트 림츠 몬마게 투클르시 띠잉치라 중마즈이나 저거 총총 창마 삼친다메라 강르지 땅나 담바 원트 기치르나 둔드바땅 디실투 노르 잠슨 흐티르촌나 예슐로기시 키나마르고세고눈더 리 데릉글르실깡 인지 땅나 윤드나 데나 지우근 마디 파리앙 랑닐인데 Jirdin meetugu yangrang yang unwa hchinchi tsukhshin kuwar tase giya. Ri, lakshinda chukku chongchong mangazika loran jo jirisamga. Lo manju nuga chukku chongchong tsangmaga bu chargim tang lanta darung tang shikindun juye ko. Yundana danna jiwukin madi par yang rangyilinda. Jirdin meetugu yangrang yang unwa hchinchi tsukhshin kuwar. Ri, teringa lakshinda yina yang chukku chongchong tsangmaga ganarjibka longwa maskara nyenbi waka jili jambi nola nyar yunga riwayin. Nga tsi jambi nola ndashtawi lakshil mangazga suknyiri na dazul hubjungi nandraga chi xumjago na kabga nandraga xtamshil shepi kawi nandraga xiga panchin ngichinzga tukuri. Ri, tainu chenge nga tsu tmo lakshi tsiyo la. Nyama ri la tsiri zong gangshi nyingja tsungwa na tsikya ma li kongta chilzi. Tmo shi jizgo ka, rang la gipi yuandan di nyama ri la tsiri zong gangshi nyingja tsungwa na tsikya ma li kongta chil nang shiwa nang zhinta nga tsiyang chungti niwi li ta damu yi ri. Hisha ga ka chung nyung nyung yi da tangi hisha manga zgu jangju tata shi gachi nar. Ari, tengna chi shuni nachung shipi gatsilim tsinang gojigyo nuga chanchung sambuga ta riksil ganggang zga jajigyo nina rgdi zgi chichung chuchuyel. Ari, chanchung tungu mungi na choki tgingjit. Choki tgingjir gna nga yang po jargim ga bama chandibka lang nuga shila zara achin thang seko nundara yang shik chika lang nuga rungla chanba zgi cheta gojig shiyo. Chanchung niwa tipa garchik nga shijung zgra nartam zgi. Garchung zhigi cheta gojig siyo. Jigti chanba rigpi garkunga nanga ta nachung shipi jenghiga choni nanggi si ta nachung shipi gatsik chukku chongchong suwe nanjaga nanggi si talu ga torjiga shikono ga topchuk chama magida tangi nishtung nyechigli torjiga shinkanga topchuk yunga palwi khachi sandam sekono da

디즈기시에 저거 총총 정마가 어랑어랑 그 린다 노노가 리카 어랑어랑 아다 난조난 도노가 나님 그 저거 총총 잼바 티 한치니 아다 어랑니 그 정난 도노가 희샤 어랑니 그 단난 도노가 후이차 다 정마 저 어랑니 그 디슬 자드기 요코즈기 차르즈가 요코즈기 됐더니 공성 그 니마니우 던지나 시그 아다 인제나 돈유코 고니 多少人的故事家就得到是一个气

야녀니비두고총총소 실내년문디당양당조위통디나총시비가슬림층그산총동우 조기 드니르그나식당너 알랑그게스라가시오노그두고총총치 자디고즈기요라 하리 떠나가시 조기 드니르그컬음더질란데가땅아 나치 로카당참무그실마즈정주 정이다땅이영 두고총총젠바냐 줄리나영 조거 나초 전소흐땅 영나 로브자그고드기요노그가스트그체마 총숨글아캅시기다땅이 아랑그스카잉가 남말라지위 실내년무터르카 아랑가 파마등 기르근 영 뚜꾸총총 젠바냐 줄리나 다줄 나초인지나 랑랑근 조엔탕타 집승인 톱니 마츨 보빠 종들 영이 탑가 리드나 탕디 조기 딩지르근 아빠마 찬듭글릉 노급실 자르 아친 탕세고노데 쳇드고 지시오 드나시 녀막지가 실르 녀문디 냠스 진용주일

야 형님이 쭈꾸총총소 공인지나치 바마 찬드급글롱노그 시르 자르 아친 텅세고노니 년땅너 시그 시른덕 시그 쪼르능덩덴바 뜨무즈르라 디첸그 쭈꾸총총 성마그 예꼬즈가 중아 예꼬즈글랭 희기시고 슈니치 가영식 찌글롱노그 그종더 찬바즈가 년나덩아 나충시비가 시그 티바가 찌끄나시 주일 아리 디한친인지나 영 쭈꾸총총 성마그 허른그 파사파이그 나흐뜸 Rangka Pasa Paika Rachi Nakhsam Ga Ngagjin Da Tsangma Mungzgub Jangju Hanchin Ngina Yang Rangka Pama Ra Yang Aka Anigi Chona Yang Kisir Ga Rungda Ngina Kangu Yungu Choni Rungshil Khini Tumuyo Na Kisir Ga Rungdi Taju Yang Shiga Kachinar Kisir Ga Rungga Nangna Yang Huawu Ga Chona Shiga Lona Chung Chung Lu Chungtishkawa Huartag Zhigdangni Tumu Huawu Yang Shiga Mangnar Huilangjina Chung Zamlang Kisir Yau Lona Chungtishkawasi Yang Jora Tasega ᱱᱟ ᱡᱚᱨᱟ ᱛᱟᱝ ᱡᱤᱞᱵᱤ ᱛᱟᱢᱡᱤᱞᱤᱝ ᱥᱤᱜ ᱢᱟᱝᱜᱟ ᱛᱤᱦᱟᱱᱪᱷᱟᱱᱤ ᱦᱟᱞᱟᱝᱜᱟ ᱛᱷᱟᱞᱟᱜ ᱪᱟᱝᱥᱢᱛᱟᱣ ᱛᱤᱦᱟᱱᱪᱷᱟᱱᱤ ᱦᱚᱣᱟᱠᱩᱱᱟ ᱡᱟᱱᱡᱤᱱ ᱛᱟᱨᱣᱟᱛᱟᱣ ᱛᱤᱦᱟᱱᱪᱷᱟᱱᱤ ᱡᱤᱱᱟᱭᱟᱝ ᱥᱤᱜ ᱴᱩᱠᱩᱪᱷᱚᱝᱪᱷᱚᱢ ᱢᱟᱝᱟᱡᱜᱟ ᱥᱤᱜ ᱥᱟᱪᱷᱟ ᱭᱚᱪᱤᱨᱱᱫᱚᱠ ᱠᱟᱝᱨᱮᱡᱤ ᱛᱟᱝᱱᱟ ᱟᱭᱟᱝ ᱡᱟᱝᱴᱷᱮᱞᱟ ᱛᱷᱩᱱᱡᱟᱱ ᱥᱮᱠᱚᱱᱚᱱᱫᱟᱨᱞᱟ ᱱᱤᱭᱟᱝ ᱥᱤᱜ ᱛᱟᱢᱡᱤᱞᱤ ᱥᱤᱜ ᱭᱚᱯᱟᱡᱤᱭᱚ ᱛᱤᱪᱮᱝᱜᱮ ᱴᱩᱠᱩᱪᱷᱚᱝᱪᱷᱚᱢ ᱥᱟᱢᱟᱜᱤᱭᱟᱝ ᱠᱚᱝᱠᱩᱯ ᱛᱟᱝᱪᱷᱟᱞ ᱫᱟᱛᱤᱝ ᱱᱟᱝᱜᱤᱥ ᱞᱚᱵᱪᱩᱝᱜ ᱛᱟᱞᱚᱨᱢ ᱡᱚᱣᱟᱨ ᱱᱟᱣᱟ ᱛᱟᱢᱩᱜ ᱞᱚᱢᱟᱡᱜᱤᱱᱫᱟᱝ ᱥᱟᱨᱤ ᱯᱟᱪᱤᱨ ᱠᱤᱥᱨ ᱜᱮ ᱡᱩᱝ ᱫᱩᱱ ᱦᱤᱡᱤᱨ ᱛᱤᱜᱫᱟᱝ ᱱᱟᱜᱟᱪᱤ ᱥᱤᱯᱟᱞᱟ ᱪᱮᱛᱟ ᱠᱷᱟᱛᱞᱚ ᱱᱩᱜ ᱠᱷᱟᱨᱜᱮ ᱡᱩᱝ ᱦᱩᱭᱤᱝ ᱥᱤᱜ ᱢᱟᱝᱜ ᱛᱟᱪᱮᱝ ᱜᱩᱛᱟ ᱡᱩᱜ ᱥᱤᱜ ᱠᱟᱪᱤᱜᱟ ᱛᱟᱱᱟᱝᱟᱪᱤ ᱜᱮ ᱡᱩᱝ ᱞᱚ ᱪᱟᱢᱵᱟᱡᱜᱟᱱᱭᱟᱱᱟ ᱛᱟᱝᱟ ᱪᱟᱱᱪᱩᱝ ᱱᱤᱣᱟᱜᱱᱟ ᱥᱤᱡᱩᱭᱮᱞ

불라스과 디한치니 이월더랑거 톱통 항이 아 이른 항이 달라스과 다크기 체축 그마 적고나 지기 됐던인데 시가 더 효과이죠 디한치니 이월더영 희고는스고노 당아시 지극감 대인지나 처마가 안더 월등 하면 된가 아 원칠인지나 영 디쇼관이 쓰시가 마요 대노 진거 처마가 참마용 공거를 진 회다드 아 단지나 니월더 런거 리멍라 첨득건 리스트 언정라스과 디오니 후상즈 저후티나 앞적당나 아 다 월등나라 영청마그 가토디 카퍼등이 리마 니주디인지나 판토크리 아니완지나 조 지람 다송이 십득다주 디 차지즈가 요과즈 요주 아 다 지라 요거치카와 람티치 통시득거 역시득거 아 람티드나 롱크릉거 요카미크 영나 지란 로고치카와 디슬카르마 쳔모즈그 토잉거 디십다이주 아지그라가 나송 다팅 그게 지스토사가 로큰강나욕 디흐트강나욕 아지그라가는 건 주구강나욕 베구강나욕 영나 주큰강나욕 클라스과 영 차지시 모즈글인주 선바 모인지나 지식을 호마 청마 그 생큼 뇽직강럭지주 다시 개치 안 된지나 도만 망아즈가 냠뇽라 요치르 도만 망아즈가 소중아 디진다 샤나라 다 지림비카스 아 크르겐지나다 심찹진란다 지그능용진란다 디긍그 크르가 인츠그 지긍디 물루니 도모그니 슬랭시가 망가 데누첸거 다 지식 도마 청마가 생크 뇽직강럭즈기 디한치니 인지나영 스이슈크쇼니 냠죽종우즈기 주다다 가치능거 돈첸지 토르지그 노이시라 아, 다 심흑시 찹적은 혹진거 다 어릭반능다 점주 영나 질린디브주 어른거 질린디비 니완던지나 논펀근럭즈기 예준디시와 시가 노빠라 휘친티브 디쟁거 갑톤디인지나 영 파마등 길긴탐직인지나 영 그주 심솔라와브기지기 다 따와르터치 후차티등즈가 긍흐터 심솔라와비 어른기 따와르던 바빠이누그 아, 다 니와터 흑세튼돈주다 딱시가 까치는건건 진짜 디한진이 그렇게 저거는라 심찹주가 근거 아 단지나 도만망아지 시급금 원인 먹히지는라 도모가능 쓰용 종가 다다시가 노바 찹진들가 디노 쟁거 지식 도마 창마가 토진데 시작된 것이 아와즈가 종이 당냐마 종이 심호부고고니 다줄이 지가시나다 시거는 거 니와튼 돈텀니 도모스 아진나 지가시코노가 다 아 냐마 메모니 빌리송 그거 카지 쇼데다 시그 아 참마가 도능이 주 하레미나 그렇게 치그지 그르 카차 그르 더니 한치 넘식 치노가 시그르긴다 참마 아주 코관 머트니 니즈카노가 시르 넘마시나라 조름 그 타니엔 다 송에 강라지 진란다 영난 그 쭈쭈코이 진란다 더무이 지가시나 지니 비디 탕라 딘지 긍뇽 그 탐니 그렇게 인지나영 시가 노바치 디쟁근 디수가영 냠린 조주 저거 냠주고 사학시가 몽즈기 요너리 자영 공니시에 노가 냈던데 선부 시 같이 디쟁근 호마 청마가 디수가 또 능즈기 주 타린지나 아 다다루 도르지가시고노 도마 용거 아 예츠미 진지 정오즈글랑 예랑랑거 리문 조크 톱친 강롱즈가 지초피 자히 몬던시 리 슈니치 디슬 담진일란드 같은가 아 조고 총총 청마 우주주거 시스템 접시세 군원들 정말 우주스가르디즈겔 조금 청청 청마가 습득 연구

이땅 정총을 그쯤 요노 쟁거 파처를 그렇게 시와 땅 총리 아 그거 철어 렁니 딜라카니 농어 쟁거 채와 아니 지원이 더무즈 그건 그저 데르모 요니 지금아 차니 딜라카 렁니 반도 원어기니 오마라 시피 반도 워챠이니 천능니 인지나 디진다 르그마타니 더무즈 그렇게 천능급 자슬시기 샥 디노 쟁거 조 스타라 지라스 반도 소마 체가고 지가와 다음흑지인데 힘이 됐더니 나스 전부 종가 너니나 아 점을 해결을 통한 디능니 처지요 커지나 천능더 이정 철글라소가 니자비 시와 파나가 아 파컨 난자와 요바 심친 아 체크를 용와 머니 아 다정 잠버 셰파데오 시송요 딘지나 그게 아 다치 첩셔 영나 첫지 득셔 대영식 첩선된이나 랑지 그 속적 공비 이르긴 우진 그 야급 근지율 속적 송집 멍토가 초라 고도요니 종기 진이 남은 랑진 그 멍토 마루고 나가영 그게 고도요 다시 후른 반지나 그게 진 찰라요노가 진 찰하노 자노가 콘서트니 때문에 우체 소아르 과그능니 첩시 만제등 어로니나 하루응알 시집슬 니피 하득 슬라소과 송요니 때문에 속적지르 아리 때나 듣고 총총 청마가 등디 리비 가르콩거 글문 더질이다 등이 첩시세 고노터 가입 첨오즈기니나 카투 첨오즈기니나 아 그게 남바 첨오즈기니나 그게 긍즈그난 소거요니나 들라스과 지지 희송아 때나 청마급 제그만 죽고 때나 듣고 총총 청마 능기스 시스템즈 요가노고 듣고 총총 청마가잉 허랑거 파사파이나 늦다위 속측 허쟁거 허르그 마뇽니 냠 마즈그니 참차로가 속치라도요 나영 지디 셔프다이다 등등 보자르징 그치 존냠 줄이노가 챵선데 능진 요과진데 히저르 지치 토다스기고 리뇽니위 조고 총총소 디츠가 근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성 동침데 닌주그렌타 다나 조고 총총청마가 잔지그 공성데 셀다 등이 아랑랑 그 가노가 회차 아랑랑 등 산데 알리트브 조고 등 산데 냠치가 세모시진난다 디한치니 영 조고 총총청마가 히슬달 아 당이월데 나츠나 총시비가 슬림성가는 아주 그요노가 히샨데 청마 쳇데 조고 총총청마 카탈리 아 단제나 좀주과게 쳇던제나 아 멍우즈거데 디다땡이 시존이 암줄이너 디쟁게 조고 총총 상마게 영 니쪽게 시샤 멍우즈 흐른게 담비 노란지규 아 땡제나 사마능 진데 흐른게제나 아 단제나 아 샤리 영나 셈리니가나 탐근주고 줬다 시가치 아리 디나나 탕디 좀주과 등 돈점바 포우자지 좀주간 그와 사자 자히 노르 초이 다르와 담든 초 시집 다르와 강적 세랑 손머린치 아초림 선지마가 토니 양저트 조일 듣고 총총 참마 잔지가 자 히델은 주고

참지르즈일 데릉글레츠 디나가 고브르기오노즈게 찬충 아니요 참바 등보인지나 로송퀴지살랑라 참바가 니와 로르긴람비던가인 뜨거 로송퀴지살랑가 참반디나가 다르몬마가 리츠즈제데 조잠지게 르클람다니 냠긍아치 토토마 기콘감체 토토마스코노 회찬담 냠노고 일지 쉐요 옛나영 데릉글레츠인데 주 저다 뜨가가 치르간디 키오카 뜨거 가르송 데릉그 디춘다 인지나 가믹스게 디춘즈그리 다 달롬 토르지가시 고는 거 도브르그 남바 땅 덴드게 기르긴 남바 덴드게 침득 남바 망부즈그 다 디춘드 믹슬와즈게 옌누라 옌땅드 히게 요지리

0: 양쪽 삼쪽 그런 부지진이 다시 한번 형지 그 리그니 그 말건들이 된다나 내름 부지가 다 물린덕시 물린데 름부치가 동체부 다 샴형지 그르그니 그 톱소고 말흐 언더트비오니 대인당나 우카와진 그 헌트시나 다 니름부치다 아 물리름부치다 더 니 샴형지 그르그니 그 말흐 언더슨부다 지기지글라 땡정저런 종아 지기맨나 지기맨니 지기우당나 지기우동니 대인당나 언더슨부다 로지기 접진 람부나 다 우카와진 그 다른 부치 남슴도 다 접이오니 도목다 그래.
1: 응.
0: 나 오므르기던 도긴 도건 그 머긴들라 고알랭구나. 제나 옵투즈이야나. 아, 랑기 랑우 선구나. 다 니름 부치도 머리름 부치도. 디던 저위 다 샴정지 그 르그니 그 소수 말근데 트요니. 다도 못다 그래. 딘도나 화륜 지난 작은 돈치에 지난 작은 시브린진 소유바. 시브린이가 그 시즈나 다 삼바즈나 디 롱리그 톤치던 화륜 촌니 디당나 마르지그눈디 롱리그 화륜 톤 톤치던 촌니 초가 강즈 활나 다 시머튼 초피 토만 주고지 보라 다 우므르 그 짜위 톤치던 화륜 주근 밥사 르그니그 그저츠사디 시머냐이 비짐 센치다 대저요니 도무타브레 대인도나 다 녹인 도강나 요노 그 다유 그 담만남바 더니 다유 그 르그니 근데 다음 집보다 다 나 도미 디니 종디 다 니름 부치라 땐니 다 름지 름지 디자와 열까 다 냥로 동치와 점니 있는 거다 나랑간 소나 토마니 종디 다 니당 저기 니 때 상부 몽스 땅니 인 다루 카시즈 응나 간소 클크 돈리 그 다지 자와는 노동스가 안나는 다 지능나 다 노르는 그 고자 니름 부치 니그 고는데 요거 된다나 다 간루 클크 자유 그 샹리 주 고트남비다 신디스코르니 뎁당 양나 디스코르니 다 회차즈티나 다 고체로겔라 도모지니 당긴디 네름 부치기 회찬드 다 푸슴 스과즈 땐디 마레라 다 강스타르정 능구 잠니 다 쇼그둠즈 진니 다 니급크 다 회찬드 무즈 하탕노 도모지니야
2: 레레레 다 등나 간럭 니턴 데비 휘텀데 노이나 쇼티 한식티 어진트 러니크니 데 심지긴 노고 고름 드그 토니 다 눈데 르그땅 파니 티 한식 소울 토르긴니 데비 그 사정 캡스크 콜 등니 테니라요 길은즈가 마즈 요케레라 등나 간럭 티카 쿠니 카브다즈기나
0: 오야 쇼르진 그 샤탄 이나 다 니티라 르그난루 니거 니능 니르훈 니머 단도무인 르그나나 차츠기요니 디나니야 네통당 네랑세지 단도무고 르카시 요고 솔진고 이수 된다지그래 더니 당성난가다 산리그 럭서 그 니니다 니그 사군들라 심지기니 르그문다와다 다 우중인난 자그 간소 클린난 자그 다 랑그 지론 소피샤나 할치르 니그 사군 르그문다와 납자스크나나다 할치르 요고도 이니샤고 그 어진우 르그나노도 무슬이 Tanita pandi kikorna ta khandani chan ka chambu chigre samgiyo. Ndi pandi kikorya na tampu ta nega lorji khanda yin ranga. Rangni nangni ta u khawa changa soa rikwi ta khun shunje pa chamu. Yato nyama yondan gombo ga tsamno ga ta suri ga jeje. Di nangna ta se kikor ka chok jiksum zagok. Tan chok da jirwa jiksum. Zinu namchang ga nangna ta An tangpo ti kaan rei zina ta si jin chok na nianhang zamba yin ta zini ta si gin chok, yang nan chok jiksum ga ta namchang ga an tangpo ti la ta nirin buchi ta siyo ni tamo tawa rei zina. Di mu tse ka di tangrab ka khan ta xina zamlang la keta chakwi suwa rikwa zina nja ga si ga rikshe ka di tab chi ngon tun chin si cha an tangpo chikpa ᱪᱟᱱᱞᱩᱨ ᱟᱞᱴᱨᱤᱥᱤᱱ ᱛᱟ ᱡᱟᱨᱠᱮ ᱠᱤᱥᱮᱱᱟ ᱞᱤᱭᱮᱛᱚ ᱥᱮᱜᱩᱠ ᱫᱚᱢᱩᱜ ᱛᱟ ᱭᱟᱝᱥᱤᱨ ᱪᱤᱨᱵᱤ ᱥᱩᱨᱠ ᱛᱤᱛᱮᱵ ᱠᱟ ᱱᱟᱱᱟ ᱛᱟ ᱱᱤᱱᱫᱮ ᱥᱤᱢᱡᱤᱜᱤᱱᱤ ᱛᱤᱱ ᱨᱮᱣᱛ ᱛᱟ ᱡᱟᱢᱞᱟᱝᱞᱟ ᱪᱟᱵᱫᱤ ᱠᱤᱡᱩᱱ ᱫᱚᱢᱩᱡᱨ ᱛᱤ ᱱᱟᱱᱟ ᱪᱮᱥᱮᱠᱩᱠ ᱛᱩᱡᱱᱟ ᱛᱟ ᱱᱤᱱᱫᱤ ᱯᱷᱟᱱᱫᱤ ᱱᱟᱱᱩ ᱪᱮᱱᱭᱟ ᱜᱤᱱᱱᱟ ᱛᱟ ᱱᱤᱱ ᱨᱤᱥᱴᱮᱝ ᱜᱤᱠᱩᱨ ᱛᱟᱜᱛᱟ ᱧᱚᱝᱱᱮ ᱠᱟᱨᱤ ᱥᱟᱢᱠᱷᱟᱢ ᱜᱤᱱᱱᱟ ᱛᱟᱜᱛᱟ ᱟᱞᱚᱣᱤᱱᱱᱟ ᱛᱟ ᱱᱤ ᱦᱩᱢ ᱫᱤᱣᱟᱞᱟ ᱥᱚᱠᱟ ᱛᱟᱱ ᱫᱚᱢᱩᱜ ᱡᱩᱱᱟᱨᱤ ᱪᱷᱟᱢᱵᱩ ᱦᱟᱝᱟᱞᱟᱛᱟ 담바요 그 드지니 샤키오 그
2: 제제
0: 디무체 그 어추 진도 왁추주 뜻 모르지나 다 니름부치 그 니우 니인지 코나라 잠바 니치스르 판디라 땅 요거라자 장루 라트스 군우 디테 니동나 치세고 그즈나 니테 스칸 비니 니게 니그마즈나 자그 로그 니게 소마 비니 여름 비고 노그 로마트다 치세르즈나 어즈 니에나 자그 숙치즈에나 자그 디 통그 집치 그 저산나루 다 참풍리 참풍디라 치 판니 다 초치 앙당부디 강레즈나다 로그 니크다 로나 디 로마 그다 나나유누 그 소르치다 리그 다 차위치레즈나 참풍디라다 평생 속기 초치 다 풀드 생활에 뜻이 시작했고 지들이 드니 니니 네그 로마즈난 자그 네게 여름 비탄누 그디 내니크 더 다르니 셴모니 뜨그죽누 디 시마트 더다스레즈나 탈위 랑진쟁 로아 미르크네 지그니 쇼스그가 담 팜바 자친 부요크 뜨지니 셰크오크 데인도나다 랑리 소르크 타훈 예트훈 하마 욘든 곰부 다송근 하나 요누군 축 직슴근 나니 다 언덤부 시신 총는 내향 잠바 인세고누 때 장로라 뜻이 디테부터 당럽근 산릭바 산릭 접든 가송우고 애통 향마 연든 공부 공화들라 내시 잡이오니 또 못 다그래지 다 닌드라 잠바라 그다 니그 흑동그 종타 로마 지우던 지와드 하르틀리 소나 세멘 니초크 고초니도 못 다그래 세이니 만이니 디무세크 다 니름 부치지난 자그 잠바름 부치지난 자그 근데 어주 머르크 다 소아르과탄 또 냠니 회렌지스 그 니름 부치가 런탄탄 더니 소르크 제제가 런탄트 아역지 그 카 에윤 또야냐니 양지맨니 다 또무 그런 통전절에 세레즈나 판디글라카 그 쇼르징근 키위 다데 당주 센톤 보이주거라 다르틴 산르크라 대 당주 센톤 보이주는데 디나다 디 초니 만이니 세면 니초고 고초니 다 뜨모런 통전절에 김판이 뜨모래지니 인도 좀 신이야
2: 제제제 대한식 소울 토르간이다 닌데윅 사정의 찹슬 크건더니
0: 찹슬 클라키시나 찔 단 녹인 토건데 살리 만종 세군지 단데 살리 만종 세구지부 단 나가모니 종디 사자 토건랑라 단 토모마임비 단 만나 죽즈메니 잠롱기 이제 옛날만이 그 만지 사치부도 처비도니 또 못다 그래. 또 연구제 부치들에는 교환한 비셰 고노인난 자그 회란지스 그 다 야사 금부세 진란자 광람이 독세 진란자 라스세 진란자 솔로 마르푸세 진란자 너무 그지 이제 옛날만누 그 다 지금 만나 몽식 지들에지나다 녹인 토근 그 다 양국이 용사 사 어주 장사 강리 자위 코르도사 아 단 너무 그 사르 접사 양국인 용사 코리즈게즈 소니나 지 강크유사 뜨그 진우 그 만드다스르나 만그 니와 라르든 토니 세수글라 석든 판니 단 만드르가라 세수그데 지 강크즈 차사니 딱 지두 그 허른버니 그다 진이 뜨그 인다나 디 니와라 다 세수글라 제위 정다 석버든 판그 지니셰고 그 데인다나 닌드라 오그 소르크 만나가 라바르타 롱니 삼루타나 야 야사 금버타 야나 미토 강사타 라스라스 파타 찬자버 데지 판디 야친 부요니 도무타버 디노니 스레즈나 징이 몽노니타 닌디 코르니셰진나다 산 토너르 카우기 샨너르 다지 가양기 뇽너르 데노나다 냅정도 홍비 총니 도무타버 다 냅정 그 지총단도 세지나 다 오종나 다 삼무 치 니자라 섬지 속섬자 정총 신난다 다 너무 요거 뜨진 셰고 오늘 더닌 소문이 상친나 다 닌다 나 바로이 사차 무자라 트집진나다 요니 더니 서총 그 사차나 다 오클 그 닌 다브론 그 다지 사자 지총단도 세지나 무충 앞진 앞지 요니 더그 간솔 소나 다 닌다브롱 그 사기 자춘난두 무츠 섬쳇스요니 돈비 다 온들 사크 그 다 상친 소소나 다 녹인 토강진난 자그 다 돈비 다 닌다브사 그 무 무정 최집자라 든지 독숨자 정총 뛰는다 다 너무 선거지는 다 잡색을 아까시나 다치들의 닌답센드 다 사자 젠당 샹리기 사클 젠라 들나 다 사자 하정 그 정총 다듬었다 그래 지금 도무스리
2: 아테나 간덕다 코니엔 카다마즈 이타다 니기 찹스 트랜지션이 다나 닌딩이나 다 시르기 젠탄나 토르긴게 닌데 참누게 무스키 크르글라가나 접샤라 뜻아니션 요제르간다
0: 나나 우주오크 게 차즈시지존 잠반디냥다 냥몽게 가르푼식 터브라세나 시식 쇼정크 잠바라 지너 크루 쇼거진 디무세크 정크 잠바 세코노테 고알란지 요톤드 강레즈나 당송만간 산리과 남지 다 심직시나 다 니그즈 봉들라 긴쿠 쟁그 다 진 축도 지르와 다 비트스 지는데 안지산스 지는데 단데 당송만카 니그 접차글라 긴냥덕노 사마그노나 니그 리에 긴쿠 요노그 접차쟁부던 산리그 냥덕니나 다 비트스 지는데 안지산스 지는데 단도모그 지차브르첸 긴쿠친 망거 더 아트그 망노 치 망위 사마그리 공어레즈나 정세레드 스군드 또나 정슨도 하청그 노모런 통진 그 사마즈레 니노나 다 소치 푸슴 속과 다 비트 안지산스라 속과 요크라 정스도 더나 다 니토 짬바그노나 다 안지산레 비트런데 속도 늘리죠 마위 다 니그 리엔 판노그 다 소치 푸슴 속과 요크 드지니다 한우 용적이지 오늘이지.
2: 레간나 다테나 이승 크거즈르존다나 다 니세군노 단힌드티 남즈갑쇼니나. 드니 다 닌데브규게 럭슨데잉이나 파시르티 남즈그니 다르즈삼가.
0: 다티라 타니클라카 그 잡시 직통다 유조 요크 네기냥도 토슬클라키 잡시 직스 요크라나테 아트키지 예튼 파르와즈 마랑아테 이 지금에 온정 나 삽지그니 시완데 난데스레즈나 다 ka na ma zhiga nam shibi tanye ke nang ke zu na de lang dong zhe de zhinir. Dani sa te sa zhang la ten ba tang, sa zhi ge tong ge yer chi ni yin bi jim chen chi sa te jin zhig te ta na sab zhig ni ge sa te sa zhang tang, sa zhi ge nang ke lang ni yin. Dain tang na nam tang sa ni ge, nam sa ni jie we yin bi na ta nam ge tanye ke nang ke zu na, sa zhang ge tanye ke zu sa niya Domtangnata, Tani Kajabshi Tumuzi Yemimu Shigrate, Goalanji, Yonu Tumuzare, Ezinuktare. Tendangna, Nige Tani Nde Nam Shongnare, Ditsu Namre, Dawa Namre, Lo Namre Zina, Sishikichang, Kansunjuju Hongi Kaga.
2: Dengi Dengi.
0: Onchang, Sanrika Takshi Nandra, Yikchangra, Tadamuta Erkende Yeni Sona, Saokan, Nyanugu, Taji Narzira, Ta Lurjigu, Rikwa, Zhentang Zhengi, Jibni Yongna, Nogin Togangu, Ta nin dap juura di lakshil tu ta jing mantak chupa. Lakshil khatsong jing jashi dilgi ni ta jing liglima sondodu ta harchir nyong nara ta mulu tongtsu simra ngabja gi yarmu nizung di ta ni gu dap juura ta ni la ta ni tsuwaru jungde shang chibdo gu tisa gugi ya.
2: Ri.
0: Ta indangna ta mamta mana ta uchu nin dap juu gu lurjindu ta mulu tongtsu zhig yarmu na harchir ta tsokho yina haku ni. Tentang na, ni gu ngiyo zidan zhaga sahundu chi thumi tisi nyepa ni zonti, tante ni shibi tanya tu thuma nyo ni ujiri. Tar ma se, uchi uku lorjigi nana chisa konar e zina. Tungka, shang, chagtang ni, rangtagana, zamba, thangma, thakta, zamba ga pati ta se shingu tu zina, ta uchi gochin da shingu, gochi ga kayan, tisa konar. Tengna, gochi ga kayan se gochi pu, chisa gare tu zina, Ta kharzong dhirang ghi lorji mhao yinan zha, shangli ghi lorji, nrugli ghi lorji mhao, thamche po ghi, chikcher ghi chidhishakdi yonara zina. Ta mruwa mir ghi gozoq ghi thumati che yin. Che di la tani ratang honba yinni rimchi shire zina, ta ratag ta ayong la phabni gupshik da zong. Tara che tang zharwa yu, che ghi gajin yin zi. Ta ghi tondi se ratag dini mamhe yu lotok ghi chakhan ghi nriyo tamma yu di, ta ratag la khakhe jido di kapso ta, chani taratak dini tamu dini shir yongji taso ta chiga fokshangana ta mamhi yu lotog namchi sagungti chiga fokshangana tsangayu nu tada ta yuya yongni yuga lhega ta rimchi salan torno ta chila choshirin zumbatang nyamza ta lotog da shi tangzi, loon da shi tangzi ta indangna shangli ga thumatara di sagungtara chiga nyana yin di gajim jisa chanbi chata ta tarta tarong yang nga tsi 다 로리리 그

0: 야치 된게 냥큰 조금 안 봐. 다르다 체적가 년름 등전 좀 반데 완능 천지 번역의 다통년 생긴. 디나슈니 퍼버 로마의 사린 제중세 얼굴누가 양질럭지야 거지요. 디나 조금 안 봐게 양 알마 퍼버 로마의 사린 제중세 얼굴누가 양님문데 판천할럭지 그삼나 나초 다통큰게 카버릉정. 특급된치 지금니게 선든아랑아등. 특급된치 지금니게 선든치. 특급 된치 지금니게 아르낙슴 특급 글음데 카퍼 용버 르가스시 왜 토포초 데모
1: 어 데모 거진 바 데모
0: 아디모 옌티나 토포게 슈갈마 퍼버 로마게 타린 제중 세르군우 갈랭데 데궁게 타퉁글 인센데 질데 땅 세즈갈럭 치커지
1: 어 거진 바 초스시
0: 응응
1: 이 영화 치커네
0: 과진치
1: ཁྱི ཕྱད མི ཁྱི
0: ཁྱི ཁྱི ཁྱི ཁྱི ཁྱི
1: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我这就跟着嘛虽然中马当吃东西呢这个我这个吃东西呢这个我这个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我吃东西呢这个
0: 원댄시.
1: 언년에도 근데라.
0: 리가
1: 그거 인사 지민아 알만 잠바가 알스 길라 리가 돈 순상자 존재 못했지다나.
0: 알스길라 야르그 돈슴 좀.
1: 어야.
0: 아래 티나 탕지 마치 멘트던 용자 주리 와준 듣고 드릴라.
1: 나 체크 라무 리워시나 체크
0: 대공다 주 스크 종무 먹을가 카퍼마즈나 리와 지그지그 치카카고고 언더니 글음나 다른 쪽 보니가 그이다고
1: 야 떠나 야 저거 저거 떠나 아니 그이더나 따뜻모지 코바단 라무 그니가 산다리오 공부된
0: 야 디나면 대등아 전엔 샌들라니 버가스셰 디나니 급거디모
1: 야 데모
0: 야 왜 또 보여줘 데모
2: 我们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的母亲 chakranye.
0: Adi.
2: Dato chidu mu zige.
0: Adi. Dina, kei tanga jima gilin tse nga riwa nda yo?
2: Gato wo ta. Nyangka chitama wa chungu tanga gangzi kodi na chukta.
0: Adi. Ya, dina minti tanga nga chulin tse nga nyambar gasi shi dina niku gadi mu?
2: Ya, de mu.
0: Ya. Wei, tupo cho di mu?
3: Gunzipa di mu.
0: Di mu yin, dina chungu ga, shuga, Parwa Roma ge larin zeejong seer gunu ge leengde degung ge tatung ge leen cende jil de tong sezga lak chikirji.
3: Dats juu ge ikonan ge gunzimba.

야 시딩근년 군족분암바 다스타체체 년지능군운데 와능 천지 포냐게 다통년 생긴 와능 천지 포냐게 렌센데네 글렛땅 글레잉아 동네 스콜라 로뇽시 사게 스트그브즈긴 티셔츠 다룽 족분암바게 영 다룽 렌센데 질데땅 릭치 뜨잉 아릉게 파마 벤체라 족부 족무스화 참지 릭치 에크나잉 추화 디나 참드니 고지 요누 자킹 메토그람 범추치니게 싱크르 샤무세르구누게 글레잉데인 디나 족분암바게 릭잉데 판스나 릭치 크르삼나잉 아투 타퉁킹게 카버릉증 특급된치 직습니게 센드나르가탕 특급된치 직습니게 센든치 특급된치 직습니게 르가슨 특급 글음데 카퍼용버 르가세시

0: 야, 좀 보내 봐. 디나 참더니 영아치 작은 메토그램 범수 제니게 샹커 샤무세르군우 그랜데 산진앙 주길. 아니 해제쇼. 아. 이나다 니마 존나 심어 샹자즈고. 아피테랑 아치 샹자즈고 다다 나송이 던 좀 여기 다 통화.
1: 야, 야, 너 근데.
0: 아치 주 샹자즈고 요거.
1: 단좀 나고 좀 나고.
0: 야, 심어 다 그거 같이 지 컨데.

0: 스나로 레토바나바디나 참더니 따테랑 그 단더는 더건 고르가 와슴 그 단단 시과 남바 그 단더이 누가 니츠글라카니 당디 찌 샤줄파 건 나루 체훌르 그 샤줄트 페이저리 이나 테랑 단더라시기누 그 단식파 남바 그 따테랑 단더라시기누 그랑랑 그 조지그 땅나 당그 메사라 다롱 냠죽고 사간다리오 그 니스타가 냥이그리시
1: 야 다디낭 지금 샵주들이 마드게라 미시그라 이치라 좀 많이 간들이 아 도체가 지금 세지나 대랑이나 다 주느니 가차샤 누인지나 저게 모통들이 미하라스라 인지나 다 녀허야리 급샤통들이 탄크 크르글라카니라 탄크 켈거드 급샤통들이 이동하다 뭐 도치 혼카라 다 담시 파르 가차가 모뉴 아 저기 그 차트 너가 지들이 조지나 거래지나 다도 야타 마타 세무텐 디다마당 아너 샵주스가 지금 나이무디 어시기나 마시 마시그라 마시니 사미라 거래지나 다랑아 다사 마송 마송나 지나 거 저가 자스가다 가니 아 되고 다스가 너디 드시 너디 샤주 제대인 세지나 대랑 거 담신데 지 다지나 그저께 언니 거 와라 너지 지금 적다네 아 다랑 거 다스가 제대로 오더리나 아 장나와이다디샤네도쿠키드사지자 지마트나 달리 다 지마 위나 다 고등자 띠근득 시민으로 도도 너무도 괜히나 녀니라 섬으로 못도 고도 치 문통 녹신이 못들이다 다 바르나 인지나 카르마치 탐바 동적 큰거니 응아이 되게 인지나 가능시 또 샷도나 지그니 인지나 다 가는 나 고등자 띠근득 계라미 너무가 니슬라리 온 저르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지난바 대모이나 다스타치즈가 산지 능진반된이나 초롱우르크 롱칭그 세주디츠러가 땅카르마치 탐비 땅구스톰진비 나총시비 가츠크 타통림친 나기나 듣고 총총치에 리톱그 듣고 보자지미야 드나 듣고 총총성마게 영 나조 터몽더그노그 세라 총총디능 앞시기다 등이 땅텅더그 나총시비 가츠림친그 아리스러리리진 정마게 신현종어리와인 그래 드나 조구총총 창마게 키스를 따르 다 디츠가 에라 톤당즈리 드나 포자르임그 아 나초 나순등 질위 시비 행 통통즈기에나 참모레 가야르카 리브슝 남당 차우르지르 나는 그 가야르카 접진 조힘지 카시르 마요그증 쥐엔젠 나는 그 가야르카 등 아니스 메르 차급 사렌디 가정일융 테렌디 나는 그 가야르카 접진아리영 인영 나랑 나는 가야르카 접진 머스키둔 제이넘 젬츠는 나랑 너 손숑 아리 드나 조구총총 멍아즈가 영은 디인 소란데 요찌르라 강흐뜨르 나랑 너 동우식시에 빠른도 니 동우이 츠크르 정화시 강완 다우크는 뜻지 르바 아르훈은 남라슨 니크시금 비숑 나라 미뚜제숑 나라 리워만숑 가슬 안남니 투잡시 나랑 공파시 피 동우식시에 빠른도스 리트나 보자김근도무가 시피행행이 지르고노가 점슨차스가인지 땅나 시피 크르가 나숭고 고름디라카니 나치신 속고땅가 능슬 망아즈 아니크 리가 나가 고이 니기용가 름진 호중이리 호중고 고름디라카니 도고총총 망아즈가 강글라 테친단다 선능치진단다 다시 망가 강터 조금 총총 성마근 행가 지금하는 진 당아 소랑니라랑은 그 푹스므리 요치나 다그그 조르는데 영 그게 조르는 게 지르고 도모그 탑시영식 뭔가 강터 조금 총총 성마근 소브중 그 샤등 쇼르니 하는 그 산지근 조엔텅득 희주 더 운동 이주 파마 등 길긴 함직게 영 디시와 가스득진 주데 시가 개치는 건 강친 돌제나 조금 총총 성마 조르는 거 고니 살롱송 고가 리 드나 조금 총총 참아가 십등 유언자 아치 나왔음가 원말란디가 등아 영 럭실럭사르와즈기냐 주리 주일 조금 총총 참아서는 마시진 유고 리 드나 질럭실사르와냐 좀 마시비 야르먼트 림츠 원마가 조금럭실때 영지라 중화즈기나 조금 총총 참아 삼친다메라 강르지 등나 담바 원트 기지르나 둔드바등 데실토 노르 잠슨 흐시르촌나 예슐로기시 키나마드고세고논더 ri tereng gelag chil kang yin zi tang na yun den na den na jiu ken ma di pa ryang rang yin de zhe den mi tu yang rang yang hong wa zhen qi cu jin kor de se gi ri lag xin de zhe ku xiong xiong meng a zi ge lu

야녀니비 두고 총총소 실년년문디 당행 당조의 통디나 총시비 가슬림층거 산총 동우 조기 드긴저그나 식당나 알랑거 제슬라 가시오노그 두고 총총치 자디게 고스기 요라 하리 떠나가지 조기 드긴저그 컬럼 더질란디가 땅아 나치 로카땅 참무거 실럼 마즈 정주 정이다 땅이영 조고 총총 젠바냐 줄리나영 조고 나초 전소흐땅 영나 로브자그 고드기영노그 가스트가 체마 총섬글라 갑시기다 땅이 아른거스카잉가 남말라지위 실년년무터까 아랑가 파마 등 길근 영 조금 총총 잼바냐 줄리나 다줄 나초인지나 랑랑근 조인탕터 집승인 톱니 맞을 보빠 종들 영영이 탑가 리드나 당디 조기 딩질근은 아빠마 찬덥글은 녹읍시일 자르 아친 당세고논더 제뜻 고지시요 드나시 냠학지가 실은 냠문디 냠스진용주일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가 로그시글 이뉴리 가르콩
0: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스저 드레충 자위 가르콩
0: 나총 로르는 단세아리 피 가르콩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총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에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이날이 비가 공인 티바 가르치크 초크 가르총더 지림츠는 지마그나 고르기 주일 리 대나치 슈니 아 다달로 니스톤니 찌글로 토르지가시코노글 아 다롭저 용가 아 다롭 중근디오 가야타 사와즈 렁 점디 사와 요과즈 렁 아랑은 근도 비 토자 체모디 지초피 셔터 아 다양 니슈급 젠히즈가 통통즈 정마 오초 주의 디젠거 아 정마 그 10대 년중아 리와인 아리 때나 쳇다 찌구이 찌브드니 찌 젠잉거 와른데 니난 토르지랜 주그니마 톤당즈가 디노 젠거 다제용고 사닌 소소거 지식로마 망아즈 아 단제나 답지 첨본디 시크요 디당나 다 첨드기나 죽고 게르기니나 죽고 호마이나 죽고 도자 소소 전소 용니인데 시그 도는 첨부의 그 요니 안 된지나 인 크게 샤와가 친즈그라 디노 젠거 디릉 부자 좀게 영 쳇더 다 니똥니 찌글로 지식을 호마 청마 아 당이월더니나 희고니 도모가 산더브랑 진즈요카 치기인제나 아주 지식을 호마 청마가 지스토 코치카와 니월더 코노가 그게 이치나 죽고가 너 시그자 되게 과이죠 회나 체축의 샤니 아 디한치니 아 남니 아 직습라스과 디한치니 이월더는 그 토튼 항이 아 이른 항이 달라스과 다그게 체축의 그마 적고나 지기다 등인데 시가 되게 과이죠 디한치니 이월더영 희고는스고노 당아시 직극감 디인지나 처마가 안더 월등 하면 된가 아 문칠인지나영 디쇼거니 쓰시가 마요 디노 진그 처마가 처마용 공거 르그진 회다드 아 단지나 니월드 렌거 리멍라 첨득근 리스틱 언정라스과 디오니 후샹즈 저후티나 압즈당나 아 다워드당나라 영청마가 갑토디 카브르등이 리마 니주디인지나 판토크리 아니완지나 조 지람 다송이 십득다주 디 차르지즈가 요과즈 요주 아 다지라 요거치카와 람티치 통히득근을 역히득근을 아 람티드나 롱크릉거 요캄 미크 영나 지란 로고치카와 디슬카르마 첨모즈그 토잉그 디십다이주 아지라그나 송다팅 그게 지크토사그 호킹강나욕 디흐트강나욕 아지라그는 근 주구강나욕 베구강나욕 영나 주크강나욕 클라스과 영 차지시 모즈글인주 선바 모인지나 지식을 호마 청마그 생큼 뇽직강럭지주 따시 개치 안된지나 소만 망아즈가 냠뇽라 요치르 소만 망아즈가 소중아 디진다 샤나라 다 지림비값스 아 그르근지나 다 심찹진잔다 지근능용진잔다 니근그 그르그 인츠그 지근디 물루니 도모그니 슬랭시가 망가 데누첸거 다 지식을 호마 청마가 생큼 뇽직강럭즈기 디한치니인지나인 그스이슈크슈그니 냠죽종우즈기 주다다 가치는거 돈첸지 토르지그 노이시라 아, 다 심흑식 찹적은 우찌인가 다 아리바능다 점주 영나 지린디브주 아랑가 지린디피 니완던이나 노펜 그글럭스기 예준디스와 시가 노파라 히친티브 디쟁그 갑톤디 인지나잉 파마등 길긴 탐직인지나잉 그주 심솔라와브기지기 다 타와르터치 후차티등스가 긍터 심솔라와비 랑기 타와르던 바파이누가 아 다니와타 쓰튼도인주다 탁시가 까치는 긍긍친지 디한진이 그렇게 저그능라 심찹주가 긍그 아 단지나 포마망아지 시그긍 원인마크지나라 더모그능 쓰잉종가 다시가 노바 찹진디가 디노 쟁거 지식 도마 창마가 토진데 시작된가 샤와즈가 종이 땅냐마 종이 심호 부고고니 다즈르 지가시나타 시가랑가 니와튼 돈템니 뜨무스 아제나 지가시코노가 다 아 냐마 메모니 빌리종 그르게 카지 쇼데 다시가 아 창마가 도능이 주 아레미나 그르게 치그지 그르 카차 그르 더니 한치 넘식 치노가 시그르긴다 창마 아주 코과 머트니 니즈카노가 시르 넘마시나라 조름 그타니엔 다 송에르 강라지르진란자 영난 그쭈쭈고이진란자 더무이지가시나 지니비디 탕라디인지 긍뇽 그탐니 그게 인지나영 시가 노바치 디쟁근 디수가영 냠린주주 저거 냠주고이 사시가 몽즈 요너리자영 공니시에 노가 냈던데 선부 시가 같이 디쟁근 호마 창마가 디수가 또 능지주 타린지나 아 따따루 토르지가시고노 토마 용그 아 예츠미 진지 정우즈글랑 예랑랑거 리먼초크 토친강롱즈가 유토피 자히 몬덴시 리 슈니치 디슬 담진일란드가 땅아 아 조고 총총 청마 우주주그 시스템 첩서세고노데 청마 우주스가르디즈겔 조고 총총 청마가 습던 용고

야, 형이 비 두고 총총초. 딱 시와그르 끊는나 시그 시와그르 하증 그 몽욕. 아, 그게 감사라. 천능난 소군이 시와영 욕. 어서 손이나 그게 다 아브라이나 초코 저거이나 초코 드라이나 초코 너무 그 시와르 시그 뭔가. 대랑 첩샷이니 너무 그 지총 도주일. 아니 첩샷이 그노 그 언덴제나 그게 짜그 잡시거 그 소도니. 랑지 그 샹크르 사클 아 다니나 젤렌자 헬롱징 어조 중그 사차 안 가나 마스토 미니 도모 그 소치그스그레 다 소치그스 꼼부기지 잡그 그게 잡그 소치그스그레라 디랑나 그게 감사라 초는 니가니 그게 종이 탐니 아진데 아 천정거 다 그게 자르듬거 성나 영나 즉심나 영나 사콩거는나 니지다 등이 천능나 형 그게 냐따라 그게 꺄탑니 도모 그 니슬링 욕 잘못다 그게 천점아 그게 잔잔도 자가용니 아 가지 인제나 아 차등나니 오노금 버그라 아주 냐르 아 대초니 바와그 단대인국 아 달 로리가 그게 다 나와니 특이월 늘어듭니다 등이 그게 스티브탕 인제나 세트 드니 저탐반도 모리 스티브탁 아 그게 인제나 영 아주 다주 시에세고노 차와그르 따라 그게 개닐뜨그니 소치그스그 리츠라 뭐 특당정 총을 댄니 특당정 총을 그쯤이 오는 게인 거 바치를 그렇게 시와등 총니 아 그렇게 철렁니 딜라크니 농어진 거 치와 아니지요니 도무즈 강력 조 데르무요니 지금아 차니 딜라카 랑니 반도 원기니 오마라 시피 반도 원캬이니 천능니 인제나 디진다 르그마타니 도무즈 그렇게 천능 거 갸슬시기 샤그 디노 쟁거조 스타라 지라서 간다 소마 체가고 지가와 다음히스티인데 띵이 됐더니 나스 전부 좀가 너니나 아 점을 헤크르 통한 디능니 쳐서 요커지나 천능더 지증 철글라소가 니자비 시와 파그나가 아 파그난자와 요바 심친 아 체크르 용와 므니 아 다증 잠버시에바 데오 시송요 디니나 그게 아 다치 첩셔 영나 첫지 득셔 대영실크 첩신된이나 랑지 그 속식 공비 일기노 쟁거 야급 근지유 속식 송집 망토가 초라 고도요니 종기 진이 남은 랑진 그 망토 마루고 능아영 그게 고도요 다시 후른 반지나 그게 진 찰라요노 그 진 찰사노 자노 그 콘서트니 도모스 우체 소아르 과그능니 첩시 만제 등 어로니나 하루응알 세지슬 니피 하틱 슬라소과 송요니 도모가 속치그르 아리 드나 조금 총총 참마가 등디 아 리비 가르콩거 글문 더빌이 다등이 첩서세 고노터 개입 첨오즈기니나 카토 첨오즈기니나 아 그게 남바 첨오즈기니나 그게 긍즈그난 조거요니나 들라스과 지지 희송아 드나 참마급 제그만 죽고 아 드나 조금 총총 참마 능기스 시스템즈 요가 노고 조금 총총 참마가 영 허런 거 파사 파이나 늦다위 속치 허젠거 허르 마뇽니 냠 마즈그니 참차로 그 속식라도요 나영 치디 셔프다이다 등등 보자르 김기치 조냠 줄이노가 첩신데 능진 효과증제 희저르 지치 초다스기고 리뇽이 조금 총총소 디츠가 근거 등디나 총시비가 슬림성 동침데 닌주그렌타 다나 조금 총총청마 그 잔지그 공성데 셀다 등이 하랑하는 그 가노가 회차 하랑하는 등 산데 알리트브거 두고 등 산데 냠치가 세모시 지난데 디한치니 영 조금 총총청마 히슬데 아 당 이월데 나초나 총시비가 슬림성가는 아주 그요노가 히샨데 청마 체데 조금 총총청마 카탈리 아 단제나 좀 주과게 쳇던이나 아 몽우즈거데 디다땡이 지존이야 줄리너 디쟁거 조금 총총 상마게영 니쪽그 희샤 몽우즈 흐른거 담비 노란지규 아 땡이나 사마능진데 흐른거이나 아 단제나 아 샤리 영나 셈리니가나 탐근적 좋다다 시가치 아리 디나나 탕디 솜주과 등 돈점바 보자지 솜주긴 간 그와 살자 자히노르 초이 다르와 담든 초 시집 다르와 간적 세랑 손머린치 아초림 선지마가 토니 양저트 조일 듣고 청청 참마 잔지가 자히델은 주고

프레드니 다타 레츤덤 지그 더버 디출 카르마 망부 요금이 그드난 참더니 영 지난바 그 삼바 야슴 까바 얀키 그 랑랑 그 냠뇽 거스던니 오 공극 디나 아직 마청사 만디사 양치 감극슬 그 돈더가 냠주고 예사드 무조지 카르는데 예지 요나 그주 레츤 다톤 근거글음디 카프통아 코라 지난바 그 카프른데 디르트르 넬린이라 레츤 다톤 근거 카퍼 안튼 트르급던 흑직 드슴 니르그슴든 르나라 트르급던 흑직 드슴 니르그슴든 트르급던 트르급던 흑직 드슴 니르그 르나흑슴 트근데 추이엔 리공거 단점직거 된적은 디코르니 토마 랑랑거 냠주거라 딘초니랑거 침덕거 냠주거 용구노 마츠그 휘제츠고 실로거 달롬 토르지가 시코노 고소르고 탐칠라 잡주자 아람드거 용주다 잉 가친디 다르거부주 단점들 된적란 디라카니 어종숙 데팅 디지그 리르네거 크르거 리콩 쩨르그즈거 잉 데라 샤와라 아람드거 쳇드거 믹스거 호동거 요노 마츠르거 다 만나 리리그 랑슴 그 고니 디지그 잡주트 톱주트 같이

0: 잠릉 르그빈 과양성 테르비 까르마 오첸
1: 치등 아유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 드가첸
0: 알랑둥 잠릉 젠지
1: 아망 추드 흐테름 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르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시 덴비 년근 족부나바 최초의 모인나 통대야 랑종 잠능 어젠 치치피레 쳔능 나치 체남라 동아 가즘 특비시피 잠능 기서 제비에 총 저거 고종 지바 멘테테 통지 엠비 최치 티터 셈버 가세시
3: 시장허 멀린 통과 가염초니 스피네네 공마르제모터 루치트 롬비 나츠젠 따르탄 아름부치테 미르젠치제니 시가이위 나간 다드르자 안나스스피 메롱게 잠빈 다드르 가이온난 쳔밀르드르치 공이 원바종이 쳔스 성기 가르모 얼거튼 메너즈게제위 롱땡겐 칸루 허릉나르톤 거 고리 오크르라메 카르네 메토코 쳔르브 니얀손 타만 추키 가롱게 시야 키가르지아니 쳔과젠타 롱땡게 갈란데 니니 코마르디아

아야 양아 저거 토글을 자우리 코야 다르디시 이그노슬 가이르타그리 가야 양아랑치네 벨출 가이글음치그니 양아르드쇼고탄 브르차트리흐타바야 양아테니치와쫑아치글라야 Yang khumbu santa atumari chi Yang xiana

0: Yankanamba chesu demo. Terung the Shersiga da jubi si jigitang, Jarsiga da jubi si nirchi, Worsiga da jubi si nirchi yenla, Zapimbari. Shuni Sanjin Yamdu Lensinja, Nantun and Nadi Chishel.
1: Xi Jinping Gun Zagupeni, Luo Mamang Sarji Tang, Jung, Chichu Shuja, Jakub Jetu Shu, Tonglin, Jungur and Samja paper, Gapsashi.
0: Xi Jinping Gi, Luo Mamang Sarji Tang, Jung, Chichu Shuja, Jakub Jetu Shu, Tonglun Tang, Jimunzel.
1: Li Cheng Gun Gunzin Zati, Jessel Chichip Kung, Jinli Jinsudi.
0: Li Cheng Gi, Luo Mamang Sarji Tang, Jung, Chichu Shuja, Jakub Jetu Shu, Tonglun Lan Jetana.
1: 从上清当夜荣立罗中电力参充个罗中存的地。刘七凡及共和总的都是不是。去年能顿了十多年中农。中共中央个这就是这。亚克这主是习近平个次尔安宁个社主。萌萌错看前面卡给十日腾前的在古北内。罗萌萌三日当中央个这就是这。亚克这主是通令个让进了也顿参政能不是。 习近平个家母彭丽媛等中共中央差事局委员、中央书记处书记、中央融资部厅个主任蔡奇、中共中央差事局委员、中央石东下委员韩康融资部厅个主任王一所，搿是现在过的事。同龄当年的中国人参政先看见这次主席贾某等罗某某三级等中央差事局委员、中央书记处个书记、中央三级部个部长。 罗某某三级等中央差事局委员、市政局经理总理任把所有。我们红罗去了各个中国等罗家肯尼基、杰勒州、丹州的美军军事基地。同龄个习近平个佩服我，中国某某将军了么个，咱们这个了，是什么呢？而家肯尼基总之呢，是了，这个是不，这个不是佩服的，咱们这个了个，没个这个男子了，这个了，是什么呢？同龄个习近平个，但是他了，让进了，也顿参政能话的。
0: 在这个背景，俺人就是说了，中共中央个这就不熟知，也可不就重视习近平的某某错控前某着中国的这顿参政用语，罗某某三级等中央个这就不熟知，也可不就重视通论等这门子。习近平的通论及罗某某三级等中央个这就不熟知，罗也可不就主席国内的某人干政能，我应该是这么着实行。中国托他玩什么的？ 罗恩堂苦生这节卡说该称的谁的罗家可不容易见你才等同比这错个人力节着那么等罗等节人们能够觉得也不就是些把等罗说等所以见咱这一大半等你你朋友们来三半等腾着了如果来当是不是的中国等罗恩这把从去了三万用文跟的等的第二部三万的地等啊南半跟的中国等罗也来个了今天走吧娘们的正一把等 习近平给中国等罗恩这边跟的了东岸等，而且肯尼基立刻了行政组把证件，没得的材质图案等、彼此图案、车次图案，直接说是学习的了，公司了日东把的。今年这次个人力节卡说个人穷下给，说个人节他们多，这次个人力节南力个等，共产党个十军国内送穷些把等，他最简单这个他们是不人穷些的。 等你家龙年年里吃着三万六点六百些呢，等等家可不中位，年年节里等是不得东西。家可你家甚至等个接送，十点几家，四门那四门个他不接，那么难送这个别，过了可不等个等呢，吃么得了点这个家年里三百六些的，吃不空的个里边，你说了，他这个东东个东西。你呢？你朋友们家忙都单不等个。 中国老少等娘们，他们这台来很多年呢，娘们这排着三万整个。中国等老爷这个那么些，别介跟村来这车的，咱们这了三百等，三年这个了是不是人也跟得动啊？中国等老爷换着这台那么些娘们彼此等啊，人不是啦跟得动的。中国等老太郎姐姐这个那么这台来，如果你能跟得动的，俺们呢，啥空能看见，恰空俺里去吧，盘村的这台来我们这里我们谁给？ 胜利等啊，落后所，最近恰空见娘们来很多见面，没他把这个内等真正换句的说，三日的恰空见娘们来，也吃东西。中国老少个男人呢，接触个几，没他的六个人先都有。什么呢？某某节，最近咱这三等的东西，说你姐大陆中国等老爷子，他们老爹过了可不是中呢，这个内等，说不说，吹等三年所见娘们来，也吃了等，三日同空，我跟侬等是不是的？ 这可你家慢慢玩，盘子呢，紧啊等，咱这接受的东西。 중기 로우숙등 냠든 조모 소르충 리자 르그테르시니 충란 지비 아멍추 리자 할리 망부 쩐도열 젠느 젠들 스지 던줄 용버리 흐는적기 중기 로우숙디 중고치가 자둔 옌릉 진충등 고라 시위 진구 첨부 절라 잡줄시바 지치그 람치그 냠든 능 허르특기시바 중국 대비 캠펜 등도 크르셰비 나든 개친들 로스자 담비 잡줄시버 등극 세진열 로쇼티 제체 등 사케제 레둔촐 니바 할리 체완던 지레바요 슈그니 제 슈그맹 냠리 제습다 등니 잠릉 로쇼게 탐은 캠펜 송중세기 통릉지 단던 단능이 로등 중앙거 제집수지 야급제 주시고 니 덤르 간진 시지 서지 등이지 참제 세탕 당부대인 단의 로중 월의 신제 지니 로레나 코르와 등 로중 자튼 로등 뜨뜨 케요비 돈형 개친단 로쇼디 중고등 등 서중 머멍지디 로라 세슴 사무 등 렌통 체비 로그주르능 월 닝위니 특지 체시디인 등디 참지정 니 시진핑거 디르브사르비 중국 체치 제스 추고능리 제공 빈즈부든 오고 중국의 폐지 제점지 하정 전부 토바 앙이스통 중국 단일 제스고능리 제 람릭 등 폐지 선조준비 야급제 네틀 칸데지리올라 잠릉거 시디 송중 등 네멍 잠릉 전지르 건들 동위 도브히 조르 제리요 중국 폐지 지 로츠비 야치 폐지 선조준비 야급라 셰지른 점비 자치 냠용 돈주시연 등급 로중근제와 로지제 디급 럭히스니올라 로쇼티 토타와르슴다 중국제가 자둔타치기다 럭드르시데 세치부슈제 시진핑기 동비 고라시비 중국가치나랍당럼버 아디압추르셰진연 로예 슈그니젠제비 니네라 찬투 민튼셰진요버마슬 슈그니젠제비 니니 토르동제 아디압추르셰진올라 중국 등냠더 체질 토비 잡슬을 판친 예치 제스등다 동아등 제송 등 처마터 된지가 제냠리 제습다 등니 자름 겐지가 등 얼군친 고르고르 속라 냠다 동득 동도요 환주 뇨총 등 망을 주고바 데르키 통콩 사르블 뜨승 니콩 정정 환주 등르비 생리 젠컴 코리 속 잡콩 제냠리 등습다 동기라 마찰 베리라 흔은 잠니 로중와르제 데르비 사르비 리클 지금 튼 속반 즈바 마르비 체질 토브르 헤브디르 跟得懂得要这么人这个这些说你的等你玩的等啊蒙错等啊这啊过程环境牛从那种中年就是说个恰不空间娘的一个车的蒙得个过不然娘的电行在年底公墓的习近平等彭丽月你的蒙蒙错空前面虽然都个从亲的同路的各大你了啊个不是学位所以等下才气等王艺所公司的学过的学
2: 向国立安祖登个直接书记向国立马苏让这个某某今天家可不接也是来用金正恩个单写的中共中央个直接书记中华某某今天家可不接主席习近平个大这个被切见你切个人玩向国立马苏让这个某某今天家可不啦也顿参政能接的也是直接空个总理李昌给大这个被切安安人工资在的也是直接空个人力进出的把等历史个介绍啊一个不直接过的见年是三把等 历史的作人人塔吉勒特的路易强国中阿伯的这十五十年真强凶了萨尔特的作历真真这有雷顿了什么这个等跟着等我马斯毛比同理培济等这有这雷顿了什么这个时代没个空理会比没个没历史的等雷顿了格勒布勒东西所以有查尔森了这十五十年真强凶真错的单顿 历史的蒙族沙瓦因比历史的作人人塔吉勒特鲁沙杰车顿的总体爱祖鲁比尔人的历史的等冲击牛这个历史始终给历史的格勒布尔等列顿了俄克尔基杰谁说穷用的勒特鲁沙吉拉历史的就空气了变得了简特尔恩恨汉尼彼此投为历史白比恩杰谁给 历史的格勒布尔东比简素提层的东阿等历史的列顿杰沙普西马勒提层的东阿 토림톱지 다신 토마소 나준 리식 견조미 타블마 제제바 존을 소치 리식라 잡주르시 흐 체르동게라 카프튼 리식 등 리식 제 남바 사르바 델릉엉 페지 용버 근데 등스테 나스르비 리식 케긍 난간 송시 흐 체르동기 등릅 젠제 머흐 통콩 요그니르기 소르중 등 아자 체르등니 소브수 코트 등 조미 긴쿠 뇽직 시츨 젬토르 등스테 제춘 체위 리르기 자니 소르중 등습다 베기바 마슬 나출비 히샤 등 자니 젠텔응 제르그 사퉁기 제츠리 단든 Rihkur Sarvi Tsantzil Sarji Tung Tunli Pongir Je Peishuk Kongta Chepar Shite Rigni Chen Tung Jangduk Chen Nyamji Chen Ji Je Kapsuk Jinchungshagi La Sujin Tunli Jirgul Rampur Tung Sartar Tunli Peji Jachir Tungwa Mangubi Tunli Je Ngarti Shasam Je Goba Ji La Chigandum Gandil Tunggi Arab Sarvi Rigni Zochin Peji Tung Je Kapsuk Sor Zungte Tunli jia mengzhi xiarindang zuochen tang zuochen lirik jia zonu tunli macheng fisil tubi pejin gilishu jia lagtir shi hu chir tunggi la. Gagsi tibi lagsi jian gagzul jianzhug si tunggi heng. Ni kong tang tun kong gan song shi ni chir tunggi di tunli macheng ge nianca tang dianzhug jia chacil jiam tur tunggi. Chacil tubi gongzil tang nyamli shi hu chir tunggi ni shirji jia cungwi ngil tung tunli jia garchig lagtir tang ngagkil shi di shirji jia mangil ngali mongpu Wontun jia zuochen lirik tang tuan jia la rengzhen danbi xabshi lirik lan zhugbar chetun shagi. Jizhuli tantun, maungu bi tuan li jia chaychi zhir zong di ngashti shisam jia guba la ngali xijigba tang gandil tong xichir tang ni peji jia renggil gangcha tang zin naimu shagi. Lagsi jia mengzhi jishtinta tang di mengzhi shimjig la maangil tong cil jie mengta tang ni sarhtu la rengzhen tang nanggaka lagsil ngagzhul gorim danbi ngang gozhig shagi. Jankim zikchen la dor nung shi di tunlub shifchul zhe nyamji tangsib yungbar gandil tunggi ba tang tunli machang ge gongo warisim di nyamli tamsib la ngagkil shi ni zonil nzhanlim di sartul keli tang keli mbar tun jin ngali mongbu zorchung shi gi. Jafjur siji tisung di tang di sijung ge ngilhtung tivza so di chitun ni ba nduanbal yagbu shi ni ngilhtung par nun tang nyanka nyamkir jih jansun zi gi. Tsangrik tang tangbi gozhig la chitun shi ni darkil todum tang jishchung tisung ta tang shi maxi jinzheng tang rong janzhug su nguanguk shagi. Jizhuli tantun, gampan tang zishchung mungu jinchung shagi la sijungi ganda tang chumri chitun shizhug ji yafjur ji nyamzhi ji shetub shadi magkongli wubi magmi lishig tang lihtu la ngagkil tang rogchur shagi. Zabtun tang shabshir khinan di lobsu rogngil tang lobdi danshi Zaini sorjung sukja tala jafjur shi ni maga kongli wabbi maga mi leishig lehto la galhpil tungwi jilhi chabar shi gi. Jizhuli tatung duncin zhantag la shimjig shi.
1: Da zhubi cien nga nyinga nga zhu jesu chichib hanga zongli li changa Beijing mamang chukhang che mo da Zhonggara jaitun camzhe nangra pebi loo mamang sarji tang zhoyanga chichib shu je Yaqib je zhu shi tonglin lan jia chay na. Li changa tandun, da loo na zhonggu tang loo war shimjil zgini loo rin ngan kurwi loo yin. Zhechib shuze, Yaqib je zhuze Xi Jinping ge, Zhechib shuze, Yaqib je zhuze Tonglin dang zhuimu le nang ni, Yaqib ni jian rewa jesib de dong yital nga li lagbi changgu le nang. Zhonggu shuji loo shugdang nyam de Peijing tabjin rintil la hina ni, Nyo chung ngat dong dang shiglam, Neikung deirtun, Zhangzin huamjur, Matsil su chakung ge nyamli dangsib de bewa dang, Zhonggu dong loo ge huamjur da lim zikchen la, Njognir ganda dong wa. Shugmang tenzhur la zhugandag damsib sheba, zhunggu dang loo ge leishkil jingtan zhugbaan zhigchin sheje de, chasil nga lintuwi shugsa jujir, gandil dungwa jishi ni, yakim nijia mamang ge deshjil jinchil meybir, chel dungdayo. Tonglun ge dandun, loo shugji zhunggu shugji diyan rongar yapjir dang rogrim zachin nang war guajin shijin yo la, loo tin yirmal ngang zhunggu jiga zadun lagtir shi de, zhunggu shugdang nyamda khabkong sosie nginir nyamli la khinan dang, Loo zhunga leeshkil jingtan zhugbaan zhigchen la zhimdi nga li mangbu leenbar gandil tongji yin. Wu zhenglong jachil la shi.
2: Zhunggung zhungyang chafsil juye jing jayong mangchin jen ayun hankeng ayun zheng zhu le ji yi ci nga nyin jing ha zhur Beijing da loo mamang sarji dang zhungyang ge shachib shu zhi Yaqib ji zhu shi tonglun la jachin na. Zhu le ji tan dun. Shachib shu zhi Yaqib ji zhu shi Xi Jinping dang. Shachib shu zhi Yaqib ji zhu shi tonglun ni jia tabji nechil ogo Zhonggu deng loo yinjiwa loo jijia dikib yekhi salib yo. Zhonggu shugdi loo shugdang nyamda deng ni deng Yaqib ni jia qingtu ngochil bi tabji jia tamung nginzin donchul yegbu shi di. Liga deng jani caizhi towa deng bicil towa, cicil towa jijia Zhonggu deng loo yi likil shigintin zuba jindu yol. Zhonggu jiong mangchin ji loo jia zhugdang nyamda rinba mangwa deng qabkung mangwi nyamli sahbil shi di. Chimishchung zikchen deng chimzik sukja tal samlu jiri shi ni Yaqib ringa dangrib jin zikchen la chimishchung gan song donchul shendu yol. Tonglun ji tantun, jeshi nivlan jirduk jinja shung rung loo zhung lehkil shigintin sukba chanja dey jenchil mibar sartin deng peji sa tongji yin. 中国共产党给中国内政的政治情报头把周森科的文案点着写吧。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주부남바 디나 다타 체직 산시 능진만다는 찬지 공회 향치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가 찬정게 영이인 남바치 못했더냐 버가스시
4: 순인 단드레 누인지나 아마룬 단클크 로아 드마시아브라 촌음 단크크 라마 부모임치니가리 정미 갑선으로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在手机推送仪。
1: 세계 넘버 2 샴라 선규루 냠자리 전쇼 주인 니글레군의 비밀니츠 중국 중앙기 직접수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최응안인기 지조 미마 조가침으로 중국으로 개된 점진넘어라 패배 로스 미망 사지당 중앙기 직접수지 계급기 주시 통륜다 재미나유 중국 중앙기 직접수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최응안인기 지조 미마 조가침의 샤르교 치료 당진토 재군예대 로스 미마 사지당 중앙기 직접수지 계급기 주시 통륜내 랑계도 개된 점진넘어라 거수슈유 主席习近平给军的彭丽元的中国中央协会主席军中央书记处书记中央雄军厅的主任蔡奇的中国中央协会主席委员中央七九连队委员两个兄弟抗给主任王毅说各书学委在国的学员通论了中国的政治的批评者阐述主席军的罗斯密码萨吉党中央协会主席委员中央书记处书记中央政治部部长 罗斯密码萨吉党中央协会主席委员、师兄给军列总理巡捕所有，目睹瑞杰操办罗斯的中国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 格苏学会在国教育体制中国中央级级级书记阶级级主席习近平起罗斯密码设计党中央级级级书记阶级级主席通论的见面难语习近平起通论起罗斯密码设计党中央级级级书记的罗斯阶级级主席给内对进突破的那里啊这些的类学难语习近平起中国学会托的派出所罗斯尼他国的亲自给家教给进行的最低 罗斯让水给足的场面记住人物的人不要拒绝了罗德局的命啊加表切记于罗斯觉得水军杂作他的别的你别娘的设备团结着来同时解切的中国的罗斯之外的穷举三十八永久了各地动画的冷淡这些退入设备退南滚击中国的罗斯联邦集团错不对对越界电南语习近平给中国的罗斯之外的 계급이별레방직균소바조경체교로 당중的계종的념용비례딩습도동화제체규계급이별친지다계송지대제송토숨륜기특주제계제쇼리람수조교고급수체대팀진딘자념례딩습도당대계잠주배니소라동디타지도동규니니니변념례기망도된도동규중국조지로세초다특주제뒤라숭륜계업대념례기판이야기동도유 中国的罗斯江南区追南青部上下的西措的蓝区设备的三年级的十七年车距的各地动画中国的罗斯编剧的帕里甘年来的部队拖动的人部了各地动画中国的罗斯天然阶级江南地区了各地脚步当的三个能够的提供特别区别年级年度我怎么用啊区区行列堂陆秀所水军提供的年来了雄林阶级的米德人类的成真编剧的所 萨达的克工的年来加级动画节切割中国超级罗斯桥了母体女秀抗疫的弱人切断于孙尼迷茫的水军杂作电动动革去年半的六中国的罗斯杂作罗库格数切的人类的罗斯确定三年所的年来加级当的三级天空恶顿定时期阶级年半的平均西多的自身十度作画切割 中国超级罗斯桥的年度西点明年所中联系了他的前提穷了这边盲尊那么长我的为盲我丢丢于新年 치주 세주 튠주로 용와라 흉능가구 로스조지 중국지 그자든 윤진 균형 치바다 콜라시비 중국 침부시래 갑교로 치바 교직 남직 님주나 후당아 슈바 중국 띠베 기변다 도구로 제시해진라 갑교로 타지도 치바지라 중국 촌에 낙조쇼 주인 로스조지 예지의 서구지 차든추 뉴브 티베 치와 뜸베 제규지바유 초니비 총망롱래 덤섭체대 콜라시비 호조지 튜몽 기변라 송경 치규바 제인 통론기 다리닝아라 로세 땅 중앙기 지접수지 계급지 주시 개내 뚜진 체배지 무시 첨지의 용딩 당부대 임받다 로세다 중규파라 친지주네 로촉주링아 코르받다 노종자로를 뒤다 딱다 개외 대리튜닌 개침부대유 로세조지 중규 땅다 시중 미만제기 로세레 지와스 무장받다 자제로 교르나와라 닝위니 독지치쇼교인 탱디 첨지징 나라네 시진핑기 퇴럽사르베 중국 체주된베 지도링로기 공배 죽지워 중국의 공배기 중재 하장 침부토바라 딘바체부인 중국디니 지도링로기 럼노다 공배 조신배 계급기 니지 다자더부로 교류심바다 점링기 시디 송교온다 니망 점링조경라 구디동외 가딘더부로 교류유 중국 공배기 로스추배 가지 공배 조신배 계급라 제시를 진초배 자진염용 코든체유 민가라 로세다 중국 대화대 로규지 투급 약슈수립 요징 로세조지 토다 파르숨투 중국지 그자료 라다르 타지도 체바다 지접수지 시진핑기 뇌난외 콜라시비 중국 해진 럽드진바라 갸뾰 슈신유 로세조지 초원이지 지배행인의 토르동교로 체류 뮤튼다 갸뾰로 체바다 중국초와다 추제의 토배 첩수이티 변준이치다 계송다 팀진 된자지 념래 섭두동와 자도 인조다 로진 클류 갸과소라 튜무토 동디동와 벤조뉴종다 마죠 데르게 튜공 서비 뉴규장마 청진 벤조로 팅럽싱데 중감 클류소 개공기 냠레 섭도동와 미주링네 기베리라 슝룬 갸바제 체데 튜럽 서비 튜남 군기 로스다 중국 레왕지 튼 소파 조규데 추제 응알레 토베토 리규로 구디동도 유지 되나유 제메낭 춥지 초니뷸 헨도 땅 바르다 망조 뉴자 가고 벤조뉴종 슈뉴조봉 년주르소 개공기 냠레 익제라 민다 괴바라 데마나유 닌디 공모로 시진핑다 군도 펑리 연기 미마 조가 치미 시도 총진토 통론 당제라 거수슈베 수든 샴유 차이치의 왕이소 공세기 최고로 쇼유
0: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양탁배 시경 체제도 주부타 라린다르웨 롭중롭수 레튠 비츠 총진유중타 광동매조이 지지토 롭시르 쥐숨나 구디동아타 망소기 카스구도타 카치치와 심제치바 유구치부제키 내튠 쏘렌토 타주치니 롭중롭수 총제티타 레게 편증외라 딘딘아 유로와치신부시 重庆 총결 유종주기 고유럽수 균형타 강유列气不直组前年 지림토 등식등섭前年 멍소기 삼자타 출고 격겸안예부타 도룩체부시 후산람키 람통노무니 유종주타 九龙坡주기 지삼수내부타 신신사공기 가교소기 겜비 원체내티라 지주랑콜기법수매부시 원카 니잠디쿠이키 시큰 규마체발 치루친베칼 너닝로메토 네티르 로프트스타부시 중부타듀니 장마알 지슈짐주기고고 나로웨 치루친부시 네티르밍니 유종취키 니티지 짐주타 지디 철구소 참부타 총총직수 九龙坡巨塔 튠졸키 제시타 日背 공기치니 후삼람 농무이키 쇼니수 지주랑콜법수 망토동화타 지주랑콜키 람티사르바 망토동화 ngarguki 지주랑콜키 람티 ngarguwe 리스동소키 제답규니 멍소키 조규 더비용체부시 重庆기 총미 曹猛키 타자 지주랑콜법수 디쪽배치 원주 조구충충소 롭장주거 태갈 랑콜대내 친세 롭충기 고점 도립부유 토통 김기 경고남키 세뇨와주급가 태갈 랑콜대를 대처배 더하장 디부도 지주부시 롭중롭수 레튠비치 重庆유중키 추름부연키 구치선배 내튼 등기주튼지라 多多的十几十几年，那天这只钱，他贴了六九七八十。 重庆创建了渝中区域自治部一部长选拔要会议，按此党中央基于六中六岁国的起规制卡团结联不谈，杨塘边西江前镇大碗地里，创建了哈江区委听日间起就用给他们三不西军体院出席全国的各地动物谈，孟书记三家的忙会，我先特别那天开机，昨天他同学见面，明码孟书记提出了三米前排七路动物谈，六中六岁重建通土不谈，村土不切不西。乔治我的地面电给你了就送他几度去我堂送给你他几度托把七星月即送不是广东行经梅州重建的起落不及的去送了七星图固定到我堂蒙索起连接前边所以我的主编随天学不住的连高的主格主靠灭不堂连个垂迹主不是灭不索起干内堂干内的命令连主举人留送我堂朝托你主编团前感谢到我卡路埃拉克的吉林省主团，托当拉克的热天汤姆索，与我苏主国边天山蒙坡的土水纳尔干团，三个成为土来越位，协助让他吃不食。来给你们了，人工气协助底部吹得钱的丢不谈，是主图国国员呢，超脱我爱去卡点给底部国有几千年，蒙错给来给土水民别土水啊，流动的浪啊，牛头白给人吃不食。每周一重米，夜海宴去。出国熊熊去年通常来给了牛肉用途按照广播学国移民度来出国了广播学国移民度来给举证师傅还将得不得不读解决不是克列坦植物园别学术团孟村学术所开矿的命令广东梅州总体处人不严体古车前改体那天国际老站学习了丁色前年讨提了领据体最多岁年提大日的心没法学不是广东省经梅州重会自治部军电列团来严格监区部长选拔操持会议按此杨塘边西江前镇道组部团老林德举过了去积极组织习近平去南线开行六中团老大的丁四千年蒙族团去列去卡族贵族团干年计划孙哲七八日故七不接去那条的命令学习的丁四团得到了协查领据电梯界千年通途不谈日途别偏执的地年六中六岁重建来学习的千年龙岩前中岸边国营部组织团广播电部局了固定动员员是送不是
1: 这个来过来被问年初让家及让电协助六在冷地局团结前边替七东人边西女托牌探子呢上海的团结保金托牌的第二科追科追的苏电人女没应变就说这算提供的中国的团结了啤酒车车间特让家及刚才提供空白了地位特别局界的局的特别探子呢独在你我家及实际之间神经美景学者我家及特别呢古法的事在他推送日烈国国的年度国国所及配度成为开局点别这算数据的特别直接空白了地局的区别没度没动为地位蒙西局界是提供替七东人别探亲的你团员人员呢中国的七东土党给制度呢就有他这让业了呀让业给替七东人别探亲的团结有把马赛保持起为团结特别有别团员开亲不点有上海都能解决了探亲的恰恰比探亲的所着安松别今年的多用前期直接区别安全所在恰恰让业给说不是拉在的密切可能定的西北人呢按住的阶级定的作用去替七东去密切用是吞越去绝育他定吞进保持间特别替七东人别心率特别探测的你中你可以跟着全部测试人不得探测的全日日跟不七只年冬来出不得跟不得层地了微米短暂的没不得密切层地的组织这个人性跟不两百天数激发出的成就我来改变几在的顿就长月别几地浪过的整这些天图给予多用前期国际国际七百天太阳安住水军经而家这里就接测切图进而为配度成为牛不吞噬太阳安住名额的太阳四人那不是不给予解决于我这节目的行呢罗曼格如七百句让解读马具特别说法的探子的团结七百年这就是国际团结连轮七百八的给团结的七张式出于你同孙就坦白了那个让家及探子呢从这些军国的同居出击来给别人为有
0: 第一个列库内比为内区，除了青铜浪子期，蹉跎金针前边期，可是水表是跟起水期，蹉跎基地色系的，从农生丢西吧，广东阳江青州蹉跎龙秀罗干期，这就是操控组织落他。此时呢，蹉跎土，秋天南边这就是给两天比较么是。 三个月，广东阳江青州操控内指导下边行了。从龙三段西部路边，起初是出现汽车，向太口西边，三国际个别起，我点机会，蹉跎这座小区去二站土桥落塔。从龙三段西部提，进步装点塔，这座前年蹉跎土两天逐步怎么是？ 从龙三段西部呢，可能是被蹉跎汽车司机通不提醒。我用去解决呢，餐厅去刚才把路汤清谈找他，提托这里，同时将个进去托康谈找我吧。接下来，敦春一趟，我到月吧。接下来，济南区出现他，出现江定制作女别菜里，继续给我点，给结婚团去，借用去，确认制作所在地呢，聊天做不是。 三峡错过广东沿岸公司阳江公司蹉跎龙络南站给干活的话黄永琪，除了皮球去军刀塘，出现去特色酿制，西北头位内电器马拉街的地呢，蹉跎土毫米人民币，内皮去制作来源，留住不就是？他的钱儿，叫蹉跎龙乐修缮全部买卖，蹉跎去蚯蚓拆根塘全部有，几十万岁。 蹉跎龙塘，除了批制件去更多的地点，我去透过了这个原因。湘潭口以从龙三段西北去呢，看来了，进步重点是做呢，确认这座桥桥原因是绝不是。从龙三段西北准备起，三峡、阳江、青州以头顶阿不塘头顶段边，蹉跎龙秀路看去，叫做龙族区搞了，给他出租车送来团边，龙绿天，那天的酒店塘，龙秀盘南。
1: 只有呢，天高了，月落节前呢，初定落桂月呢，甘山落差之呢，落达了降落度同桥的出脚站，真是有不是。这个来过呢，北边年初，年冬年初走路，土脚冬年的有，家用三年家给农村呢，各地的车子十差不切的，年少有个土脚点了可能点名啊，冬脚的给年前行有。他来土脚几人，河南新津永吉，浦东南国的，差不多南国的。 七号给国家级的罗马做了人民啊，有这的技术解决是。安阳创建的政治竞争协商的那个浦东参加的来端吧，宋安斌去。对内中他人不一般，罗马人不一呢，年纪给困难，可把的给不得，让我们阿哥解决。安卓江有这罗马的，几代几个人民技术协商逐渐引起作用。土著几人，从文新津司令创建的起，创建的用。

0: Rekor nila yine gudung rung shinki mimi nambru tangde Libanun hujuu ki saja mangboro Yisireki mangmita magdun langoro jikdu kuyla jikgui che yu jikyu yu. Libanun gyakun tangki kujimi na Kashimu yi Tse Xinyin nyanjin tamshie bebe gup Libanun da Yisireya para magzam jokwara nipatu Libanun ki ngakung yungzo tsuba che kubata Libanun ki hujuu da Libanun sikgui shendala dadang menjaba yu minyan she jyudu. Kedi Yisireki zensu ngarishin chebayi na gyabgun tangi gogoya mutu biju imbashi.
1: Digde kune biwe ne zu, zi xin ni geji numri unze tuipu chao yubashi. Ninti tamme kongtang kyabja chebe par, nyugyo congso jizo kanki dao dunbe, congso zizhu ki yangwe rengjin ki, majo numki tuje congso ge rinko, agor ni tang, gorzor gutang, garge changne, jigzhen zir, agor gubjuko sumtang, garji simbatang. 차체 갸저숨탈 청중 진례고리 도개발 총소지송키 런던 블룬티 마주눔키 튜제 총소의 진화 아고르니타 고르수르튼타 까르게 창례 즉진시를 아고르 구축광타 까르숨스마타 차체 갸저니탈 청중 게시스므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Zemling Chutin Jigzuji Tse Xinyin Kyabja Chebe Nidong Nishu Zizhu Lue Paramayi Seri Junggung Rengxinki Neyam Tsuba Chengxile Ngubara Denja Minbiye Seri Wangki Lorere Kolashibro Kyun Mi Tungjuru Gieda Chiwa Chokta Saya Chokzamla Naza Juwata Michi Gyada Ngabju Zam Gilamdu Shukiyu Zemling Chutin Jigzuji Tungjuda Chutin Chajin Likju Chibata Bashi Nidu Siwa Kyabde Dunga Soji Chidabgyu Seri Denja Minbiye Nidun Wangki Naza Mangbu Juwale YouTube 解决语
1: 公司孙九年追溯间 人生王地拉谈导游追忆 李森庆国南间导致的那是 美美大姐期 俺就老爸的出击机
2: 美美不姐期 俺就老爸的出击机
1: 秋秋的姐期 俺就出之连把的期
2: 长度不变之主义 母亲形式 连把的期
1: 美姐期 这样是 江浙切磋
2: 냠조 르메 쯔완니 냠지 덴데 양체 시키
1: 서초 강 시키 유키 미난 경워치
2: 미지 카키 튕지 야게다 퇴몽 두비니 중화 미지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요한 내서 제이

0: 잠리알 헹게네 모투 중앙 롱팅인 진지캡리 콩 벽에 틀름토 구지 주비 레첸 현단남 센조나쇼 디탄니 키랑기 스조 딩규
1: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는 교제 튼유타 십실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 낭초
2: 제무디 잠바 차당 아주 용잠 준비는 디탄니 앞인도 여시
0: 디탄니 키랑기 세부어도유
1: 写了这边几里啊恐怕也别的人呢此人逻辑用途不是那个都得咱把干活的选笔呢吕俊永为马车很多呀让国人改变你这类阅读不得的地摊你既然给恰难阅给你一万钱呢听过养家的偏学动图给国车节龙珠杨思前呢地摊了偏多钱不要写地摊你推摊南北滚都托囊钱滚别前往西行吕俊给干了我将给军心给
0: 地区的科里有哪里也都住着地摊去中国俺做仓买俺们都送给我们去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질려했네.
1: 포르는 워클 롱팅게 수비 산저.
2: 냥크남바 제소데모 대릉나 저시가다 죽비 제든등 야시가다 죽비 체니르니 워시가다 죽비 체니르니 연라 자니마레 슈니 쇼비 산들 렌츤라니엔 버가스샤
3: 중공 중앙의 제칩수지 야크브제 주세 시진핑의 체어냥인의 서주 멍멍초큰체미 하르기 서를 통첸다 자구베니 로우 멍멍사르지당 중앙의 제칩수지 야크브제 주세 통링의 랑질라 제둔 참저능을 가스시 시진핑의 자무 펜리유안당 중공 중앙 잡스주의 인어 중앙 수지주의 수지 중앙 용지부팅의 주인 차치 중공 중앙 잡스주의 어윤 중앙 시동샤비 어윤 한강 용지부컹의 주인 왕이소 갑시인자구르시 통린등냠도 중국은 삼지신큰제 지스 주시 자무당 로어머멍사르지 등 중앙 잡스주의 어윤 중앙 수지주의 수지 중앙 산지부의 부장 罗某某萨基等中央查普斯局的阿云始终个经历总理人巴所有马洪罗奇的各个中国等罗尔亚克米杰杰勒卓尔丁德勒米尔就个尼斯基杰通灵个习近平个佩布罗欧中国某某将军的马克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杂志人的克拉
2: 中国的通论当这门在习近平的通论及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盟三级等中央的接触书记罗文 tang tang bi, zhe suk rang li jie zhu lim tang, lo shtin yer min ngang xio jir, jiab jir xie ba tang. Lo shuk tang su jin jin zar zi dar pil tang ni, ni pin nyam li sa pil tang, tan zhi la ruk li tam sib xie de. Zhonggu tang lo yin zhi wa chung xul sar wa yung war, ganda tang xie. Di rib sar war di tang a nam ba ganda, zhonggu tang lo ya li gil jing tan zu ba, nyam da zheng gi ba tang. Xi Jinping gi zhonggu tang lo yin zhi war ganda la tong a tang, jia kim ni jia li gil jing tan zu ba zheng jia, ma ta ta cai zhi to wa tang, bi cil to wa, chi cil to wa ji jia shuk su xue ji tal, gong cil zhi tong ba di. Xi gina zhi cuk rang li jia ka shuk jin chung xia gi. Shugni ji tamung tog, shi cuk rang lig ji lam lig tang, gong chan tang ge si chung gu ni song chung xie ba tang, tab ji jian zhe tig tam sib jin chung xie de. Tang ni ji longi nyam li char zi sar wa lag dir lag bu xie ni, tang tang jakub xiong wi, nyam yung ji ri tang sib da tong gi. Jakub ni ji shen zhil tang jie song, shir di ji ji, sim nun sim ge tab ji lang mu lam sun zig bi gor kub tang tan ni, chimhtar den zhig ji nyam li sa pil xie de, kyab kong li gal bi ni suq la,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